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이정민입니다.
1: 오늘의 첫 곡으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제비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이어 장종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는 노래는 마지아마.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 유글종 노래입니다. 언제?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0: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까자흐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당신에 대한 느낌.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이어 한 종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로정.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다클리마칸. 왼쪽은 황막하고 고죽한 사막이고 오른쪽은 푸르 싱싱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1: 백양나무 숲이 엄청 크네요.
2: 홍해산 날의 하소휘랑은 반이 푸른 물결이고 반이 아득한 모래언덕입니다.
3: 호수에 온통 백조예요.
0: 룡남의 소도시에서는 얇고 부드러운 비단 향운사가 재봉침 아래에서 예스럽고 우아한 폭장으로 탄생합니다.
4: 그 사람의 뒷모습이 달빛 아래에서 훤히 눈앞에 다가옵니다. 흰색 모숏에 검정색 향문사 나팔바지 차림이었습니다.
2: 생물 다양성은 생물의 기록이자 지공간이 만들어낸 다채로운 결과물입니다.
0: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여 인류의 후손들이 광년 밖에서도 영원히 그럴 수 있는 고향을 만들어 갑시다.
5: 지금까지 민족의 멜로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구에 2026년도 공무원 추가 채용 신청이 5월 8일 8시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을 마쳤습니다. 면접은 5월 하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7개 부문이 참여한 가운데 1,294명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900여 개 부문은 신입 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구에 2026년도 공무원 추가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국은 이번 추가 채용은 시험 지도 도서를 출판하거나 지정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시험 지도 교육 과정을 개최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적인 공무원 시험 교육,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 등에 대해 수험생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리성적으로 대처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고 권익 손상을 방지하길 권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의 구축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고도 카시가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복근 박물원으로 여러분을

0: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3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의 구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전신 수리 등 기반 시설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현대화 국가라면 반드시 현대화된 기반 시설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반 시설 건설에 중시를 돌려온 나라입니다. 선인들이 유산으로 불려준 도강은, 대운하 등 중요한 기반 시설은 아직까지도 사회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당주왕은 기본 시설 건설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적극 추진시켜 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치는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삼협공사, 청장철도, 남수북인공사, 서귀동수, 서전동성 등을 대표로 하는 전국적인 수리교통, 에너지 기반 시설망을 구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중대한 과학기술시설, 수리공사, 교통중추, 정보기초시설, 국가전략비축 등 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일련의 성과들을 이룩하고 종합교통망, 발전설비, 전력망, 5G 정보통신망 등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해 기반

단점과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종합교통운송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및 수리 기반 시설의 중대 자연재해 방어 능력이 높지 않고 각종 기반 시설 간 협동성이 모자라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적인 수요입니다. 기반 시설은 경제 순환에서 기초적인 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만 국내 대순환을 효과적으로 원활히 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수 확대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등 요소로부터 오는 충격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을 잘 실시하고 기반 시설 건설을 적당히 앞당겨 실시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강화해야만이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요됩니다. 산업을 중급 및 첨단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국토공간의 최적화 배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화의 질을 높이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고 돌발 공공위생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며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등면에서 모두 현대화 기반 시설이 기초적인 버팀목 역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요입니다. 기반 시설이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만큼 반드시 극단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세를 다지고 단점을 보강하며 선단 기반 시설을 바짝 따라가고 국가의 경쟁력과 총체적인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국가 중대 전략에 복무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제의식, 목표 지향성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협동하고 정밀하게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기반 시설 배치, 구조, 기능과 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전 사회의 역량을 동원해 기반 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며 경제적인 효과성, 사회적인 효과성, 생태적 효과성, 안전적인 효과성의 상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적당한 선행, 과학적인 규획, 다축구동, 효익중시 등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란 바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을 지향하여 국토공간 개발보호, 생산력 배치와 국가 중대 전략에 대한 기반 시설 발전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한 선행이란 바로 중요한 기반 시설은 선행 배치하여 비교적 낮은 원가로 안전 마진을 충분히 마련하는 동시에 선행 건설의 도를 잘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적인 규획이란 바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 전 과정에 대한 관리에서 집약화, 능률화, 지능적, 친환경적, 안전성, 신뢰성을 립각점으로

0: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상호 연결 및 소통, 공동 건설과 공동 향유, 조류 연동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축구동이란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 등 여러 방면의 역할을 발휘해 차원별, 유형별로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육중시란 바로 공공제품으로서의 기반시설의 성격에 근거해 경제적인 리익을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효과성도 따지면서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종합원가의 효과성에 대한 집계를 잘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잘하며 기반시설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1: 지금까지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의 구축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옥단 가수가 부릅니다. 고독비.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고도 카시가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3번째는 카시가르입니다. 중국의 서초, 파미르 고원의 기슭에 2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카시가르가 있습니다. 세월의 풍산고초 속에서 니아성과 루란성이 사라지고 물길이 방향을 바꾸고 호수도 말랐지만 놀랍게도 사막 변두리의 도시 카시가르는 여전히 완전하게 보존되어 오늘날도 독특한 서역의 풍광으로 세상에 명성을 날립니다. 동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과 이웃하고 서쪽으로 파미르 고원을 가까이 하며 남쪽으로 카라곤륜 산발에 의지하고 북쪽으로 천산 산맥을 바라보는 카시가르는 비단의 길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장터의 왕국, 과일의 고장, 노래와 무용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기원전 2세기에 카시가르는 서역 36개국 중 하나인 소륵국의 도읍이었으며 기원전 60년 한나라가 서역에 서역 도호부를 두면서 카시가르는 서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동한 때인 73년 대장군 두고가 흉노를 정벌하면서 반초가 소륵국을 평정했습니다. 그 후 반초는 30년간 소륵을 관리하면서 오늘날의 카시가르시 동남쪽에 소륵성을 쌓았습니다. 627년 당왕조가 안서 도호부를 설립하면서 소륵은 그 치하의 안서 4개 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840년부터 1211년 사이 돌골족들이 카시가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도낭에 이르고 서쪽으로 오늘날의 주황아시아 사르다리아 강에 이르며 북쪽으로 바라슈오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곤륜산과 인접한 카라칸 왕조를 세우고 카시가르를 동쪽의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천년이 넘게 흘렀지만 오늘날도 카시가르에는 한나라 때 소륵국 옛성의 흔적을 보존한 고성유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서 길이가 10km에 달하고 남북 너비가 6km인 이 고성은 성곽과 보루, 건물, 작업실, 종교 활동 장소 등 다양한 유적을 보존합니다. 성곽의 높이는 5.6m, 두께는 7m에 달하며 동남쪽과 서북쪽에 성문 하나씩 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많은 도기와 구리, 쇠, 유리, 옥기, 보석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신석기 시대의 고문화 유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1760년 청왕조는 카시가르에 참찬 대신을 두어 천산 남쪽 8개 도시의 군사와 정치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카시가르의 서쪽에 위치한 렌영성 유적이 바로 1762년에 신축한 참찬 대신의 관하입니다. 성의 둘레가 1km에 달하고 높이가 3m이며 성문 4개를 둔 이 성에는 창고와 관하, 병령, 군사훈련장, 점장대, 관제묘, 만수궁 등 많은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청나라 때에 이르러 건룡제가 렌영성이라는 명칭을 하사하고 그 후 성의 남쪽에 많은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륙 지역에서 이주한 많은 만족과 한족 상인들이 이곳에서 가게를 경영하며 카시가르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변경 도시 카시가르는 고대에 벌써 동서양을 연결하는 비단의 길의 북쪽 코스와 남쪽 코스, 가운데 코스가 한 곳에 집중된 동서양 교통의 요충지이자 허브였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경유해 서쪽으로 온 상대와 파미르 고원을 넘어온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서 쉬어가면서 많은 화물이 이곳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각지로 수송되었으며 이로 인해 카시가르는 장터의 왕국이라 불립니다. 카시가르 동북쪽에 위치한 대바자는 동문시장이라고도 부르는 카시가르 최대의 종합시장입니다. 민족 특성

0: 분위기를 느끼고 온갖 상품을 구경하며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카시가르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인과 학자, 사상가들이 났습니다. 많은 지리와 물산, 풍물, 민속, 역사 자료를 아우르는 저서들은 중국에서 거대한 영향을 일으킨 동시에 후에 조선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도 전파되어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세기에 출생한 카라칸 왕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학자인 요세프 카시가르 하지부의 거작 봉락지혜와 마흐무드 카슈가리가 편찬한 돌고르 대사전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특히 풍부한 내용과 아름다운 언어, 철학적인 리치로 정치와 경제, 문학, 역사, 이학 다방면을 아우르는 봉락지혜는 후세의 문학 창작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 카시가르의 남쪽 교회에 봉락지혜의 저자 요세프 카시가르 하지부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카시가르는 중국의 이슬람교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많은 이슬람교 고건물과 불교 고건물, 고대 무덤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로는 이드카흐 모스크와 아파 호자의 무덤, 요세프 카시가르 하지부의 무덤, 마흐무드 카슈가리의 무덤, 삼선동, 마기불탑, 구룡천 등입니다. 1640년에 조성된 아파 호자의 무덤은 그의 가문 5대에 걸친 72명이 묻힌 가족 묘지입니다. 궁전 형식의 무덤은 정교함의 극치를 자랑합니다. 아파 호자 무덤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며 상단이 둥근 메인 묘실의 위에는 탑 모양의 루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탑의 상단에는 또 황금으로 도금한 조각달 모양의 신홀이 세워져 눈부신 빛을 뿌리며 장엄함을 연출합니다. 아파 호자 무덤의 동북쪽에는 청나라 건륭제의 후궁인 향비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시가르시 중심에 위치한 이드카흐 모스크는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자 신강 이슬람교 활동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반 사원은 정원에 꽃나무를 심어 환경이 아주 아늑합니다. 목조 구조의 본전은 높이가 17m에 달하는데 지붕에 푸른 기와를 얹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호화로운 장식의 건물 내부에는 많은 그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사원 앞에 광장에 모여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자신의 열정을 과시하고 마음속의 희열을 보여줍니다. 카시가르의 문화는 짙은 민족적 색채를 가집니다. 이곳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해 카시가르는 노래와 무용의 고장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일찍 당나라와 송나라 때 소륵의 음악과 무용은 당시 도우빈 장안에서 명성을 떨쳤으며 신강의 대표적인 가무인 12묵함도 바로 고대 소륵 음악의 구자 음악을 융합시켜 형성한 것입니다. 또 위글족 고전 무용인 사이남 무용은 우아하면서도 경쾌하고 날렵한 스텝으로 유명합니다. 카시가르에서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사이남 무용을 비롯한 다양한 춤사위를 벌입니다.
1: 지금까지 고도 카시가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길림성 박물원에서 열린 부귀야일 길림성 박물원 소장 모란 그림 전시회에 성내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길림성 박물원이 소장한 모란 그림 41점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여러 형식이 어우러져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심양에서 온 양재동은 어머니와 함께 장춘으로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 짧은 영상을 보다가 이 전시를 알게 되었다며 평소 꽃과 풀에 관심이 많아 휴가 때 일부러 왔는데 실제로 보니 그림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서화 애호가들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서화 애호가 리녀사는 임백년, 오창석 등 대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서 작품마다의 대가의 실력이 느껴졌고 모란 그림의 예술적 매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아이를 데리고 전시장을 찾은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전시회에 오니 아이도 기분 전환이 되고 평소에 보기 힘든 유명한 화가들의 모란 그림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값진 경험이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방담회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장춘 농업방담원 1호부터 5호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방담회는 길서, 길운, 길지, 길문, 길물을 주제로 한 5가지 특색 전시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출판물 전시 판매와 문화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문화의 확산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중 길서관과 길운관은 출판물 전시 판매의 주요 전시관입니다. 1호 길서관은 전국 출판 전시관으로 전국 우수 도서 중점 도서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도서 방람회 중점 문화 활동을 개최하게 됩니다. 11개 전시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진리의 빛 주제 출판 전시 구역, 전국 도시 출판사 연합체 전시 구역, 전국 대학 출판 전시 구역, 전국 민족 문자 출판 전시 구역, 전민독서전시구역, 인민교육출판사전시구역, 외문국전시구역, 국제서점전시구역, 동북도서교육박람회, 가장아름다운도서, 정품추천구역, 전기간행물전시구역입니다. 2호 기룬관은 서양문운전시관으로 도서전시판매와 지역문화전시공연기능을 겸비하고 동북지역출판판매구역, 전국출판전시판매구역, 성내 특색 전시 판매 구역, 추억의 예책 전용 구역, 문화창의 및 비도서 전시 판매 구역 등 5가지 전시 구역을 운영합니다. 출판물 전시 판매는 동북 도서 교육 방람회의 핵심 분야로서 이번 방람회는 분야별 정품 도서를 한 자리에 모아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광의 열기가 지속된 가운데 관할군의 철도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총 24만 3천여 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그중 장백산역의 승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습니다. 급증하는 승객 흐름에 직면하여 연변 철도 공안처는 안전 호위 플러스 따뜻한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여 사전에 계획하고 정확하게 배치하여 휴가철 보안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장백산 파출소는 다층 안내 플러스 동적 순찰 시스템을 혁신하고 경찰을 전진 배치하였으며 기능 구역을 구분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공중과 지상 공동 예방 통제를 실현하였고 연길 서역 파출소는 격자화 순찰을 실시하고 근무지를 추가하며 지역 공안 무장 경찰과 협력하여 경찰력을 강화하였으며 군춘역 파출소는 안전검사 신원 확인 시스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국경 항구에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간 관할군의 림시 열차편 3편을 추가로 운행했습니다. 각 파출소는 편의 서비스 직책을 마련하여 여행객들에게 상담 안내, 수화물 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인 어린이 등 특별한 집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여행객의 물품 분실 등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했습니다. 휴가 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기차역 질서를 유지하였고 각종 안전사고와 치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더 높은 책임감으로 승객의 안전한 귀환을 지켰습니다. 5.1절 연휴 대민 공연의 일환으로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에서 알심들여 창작한 조선족 민속 풍정 시화 사계절의 노래가 5월 1일부터 2일까지 길림성 연길시 문화관 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정취를 담은 시청각 향연을 선물하고 연길시의 문화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길 문화관광의 명함으로 자리잡은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의 깊은 뿌리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차례 다듬고 업그레이드 되어 남해는 운남 영상, 북해는 사계절의 노래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26년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조선으로 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혁신했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적 신미를 융합하여 가무의 고향, 문화적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청각 향연 속에서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깊은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5.1절 대민 공연은 연길식 생활 방식을 주제로 사계절의 맥락을 긴밀히 에워싸고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을 골자로 현대 무대에 과학기술을 날개로 장고춤, 상모춤, 부채춤 등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 사물놀이,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널리 애창되는 곡목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황홀한 상모놀이의 색동띠, 장단에 맞춰 울려 퍼지는 장고소리, 애절하고 감미로운 민요선율은 현란한 조명과 몰입형 무대 예술과 어우러져 연변 대지의 사계절 아름다움과 조선족 대중들의 정서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복권 박물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권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3년 봄, 복근성 정부는 복근 박물관의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분야와 함께 기상 관측소까지 개설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축되어 복근성에서 가장 큰 문화기반시설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가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근 박물원의 건축과 전시는 복근성의 문화와 자연을 반영하는 동시에 중화민족의 역사와 예술, 과학에 대한 깊은 리해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1.5만 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에는 고대로부터 현대를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15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지식과 예술, 문화의 향연을 제공합니다. 복근 박물원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복근의 생활, 문화, 예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근의 공예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복근 사람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근의 다양한 희곡 형태들은 국내 희곡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희곡은 물론 전통적인 인형극까지 이곳에서는 복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근 박물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지식과 문화의 보물고입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라리를 넘어서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경험을 전수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근 박물원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 지금까지 복근 박물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심 가수가 부릅니다. 맑은 날을 기다리며.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뜻밖의 사고를 당한 노점 상인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평평, 당신의 노점은 영원히 보존될 겁니다. 또한 임대료도 면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차례 뜻밖의 사고는 평범한 냉콩가루 노점상으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따스함을 수확하게 해주었습니다. 호북무한 광곡센터 도시시장 입구에서 30세 두평평은 냉콩가루 노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님 접대와 뛰어난 냉콩가루 맛 덕분에 식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차 사고 때문에 두평평의 인생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심야 두평평은 다음날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평평은 오른쪽 종아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두평평은 2년 넘게 냉콩가루 노점을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그녀의 남편도 일을 잠시 쉬었습니다. 두평평이 며칠간 노점을 열지 않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장 담당자 김규평은 수소문 끝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상인 줄 알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와서 노점을 운영할 줄 알았습니다. 병세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관리 부문의 상황을 문의하는 노점상도 있었습니다. 김규평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모두들 애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병문안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 27일 시장 관리 부문은 노점상들의 의사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100여 명의 노점상과 주변 상가 경영자들은 성금 16,400원을 모금했습니다. 다음 날 이 기부금은 두평평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웃집 노점상 양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평평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남과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늘 신선한 과일을 주변 노점상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이 밥이 돌아치거나 원료가 떨어질 경우 그녀는 늘 주동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장 노점상 매녀사는 야시장 개업 때부터 두평평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가 잘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와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평평의 뒷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관리 부문에서는 또 두평평을 위해 시장 입구에 위치한 황금 노점을 영원히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돌아오든 수시로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점 임대료도

0: 면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재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두평평은 자신은 원래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관리 부문의 언약과 노점상들의 관심에 힘입어 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꼭 재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경 앞에서 꿋꿋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루빨리 퇴원하여 시장에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냉콩가루 노점을 운영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뜻밖의 사고를 당한 노점 상인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조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조충지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조명한 수학가이며 역학가이다. 조충지의 자는 문헌이고 범양도현 사람이다. 조충지의 조부 조창은 송왕조에서 궁전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원이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조충지는 어릴 적에 많은 책을 읽었다. 조충지는 수학을 연구한 후에도 천문요법을 연구하기 즐겼는데 늘 태양과 별들의 운행을 세심히 관찰하고 상시하게 기록했다. 송효 무제가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전문 학술 문제를 연구하는 부서인 화림학성에서 일을 보게 했다. 중국은 역대로부터 천문을 연구하는 관원을 두고 천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역법을 제정했다. 성조 때 이르러 역법 연구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역법은 하층천이 만든 원가력이었다. 조충지는 원가력이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진행한 장기적인 관측에 근거해서 새 역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명력이다. 새로운 역법을 만들자면 우선 희귀년, 그러니까 첫해 동진날에서 다음해 동진날까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첫해 동진날에서 다음해 동진날까지 시간 간격에 대한 측정이다. 조충지가 새로운 역법을 내놓기 전에는 사람들은 동진날 전후 며칠 사이 나무대를 세워두려는 그림자가 가장 긴 날을 동진날로 삶았다. 조충지는 전통적인 동진날 측정 방법이 근거해서 새로운 측정 방법을 내놓았다. 조충지의 측정 방법은 동진날 전후 며칠 사이에 나무대를 세워두려는 그림자의 길고 짜름을 대칭 원리로 추산해서 준확히 동진날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충지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측정된 동진날은 원가력보다 하루 차이가 났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명력에 수록했다. 이 역법에 기재된 매 회기년 날짜 수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결과 50초밖에 차이가 없었으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날짜 수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결과 오차가 1초도 채 안 됐다. 기원 462년 조충지는 송효무제에게 새 역법을 반포할 때 관한 주문을 올렸다. 송효무제는 역법을 주관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명을 내려 조충지가 내놓은 새 역법을 토론하게 했다. 그때 황제의 총애를 받던 대보풍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와 조충지가 제멋대로 고대 육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교리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조충지는 자기가 연관 수체의 권계에서 논박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욕법은 조충지가 세상을 뜬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보급되기 시작했다. 조충지는 전문 욕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면에서도 조예가 깊었다. 조충지의 가장 걸출한 견은 원조율을 정확하게 계산해낸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고심하게 연구한 끝에 조충지는 원조율을 3.1415926과 3.1415927 사이로 계산해냄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먼저 원조율의 수치를 7자리수 이상으로 추산한 과학자로 됐다. 일본의 한 수학가는 조충지가 발명한 원조율을 조율로 명명해 중국에 걸출한 수학대가를 기념하고자 제의를 내놓기까지 했다. 조충지는 과학 발명면에서 다면수였다. 464년 35살인 루현의 현룡으로 위임받았다. 현룡으로 있는 기간 조충지는 요가를 타서 계속 수학과 천문 요법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지남차, 몽우 류마와 같은 기계 제작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지남차는 말 그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차이다. 그가 만들어낸 지남차는 아무렇게나 방향을 돌려도 차 위에 세운 나무로 만든 인형은 언제나 남쪽을 가리켰다. 조충지는 또 천리선을 제조했는데 그 배는 하루에 100여리를 달릴 수 있었다. 그 외에 그는 수력을 이용해서 망도를 돌려 곡식을 지을 수 있는 수대마를 발명했다. 조충지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수학에 관한 저서로는 철술이라는 저서가 있다. 그 외 조충지는 음악과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저서를 내놓았다. 관련 저서로는 성론어, 속효경, 여기, 노자이, 장자이 등이 있다. 아쉽게도 이런 조서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조충지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조공과 손자 조호도 조충지를 뒤를 이어 수학과 역법을 연구했다.

0: 지금까지 조충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걸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2: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新时代新征程, 新征程。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해 세계급 과학기술혁신 재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사천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고 온남 발전의 새 국면을 펼쳤습니다.
1: 중국과 미국이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0: 1.4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조치가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오늘날 세계는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겪고 있다면서 기술 혁신이 그중 하나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했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중대한 전략을 진의 계획하고 진의 배치하며 진의 추진했습니다. 15차 5기능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으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원천적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신속히 형성했으며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끄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에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 과학기술 혁신 원천적 능력, 첨단 산업 선도 능력,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했으며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끌고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국 과학기술혁신 지도의 전략적 총점과 핵심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북경 천진 하북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자주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자 원시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삼각주에서 총서기는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를 견인력으로 삼아 과학기술혁신의 원천 기능과 고급 산업의 선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서 총서기는

0: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주목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강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3대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은 단일 질점 돌파에서 지역 협력 일체화 발전으로 계획 배치에서 확장과 승격으로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다그치고 원천적 혁신의 원천 능력을 통해 세계 선도적인 과학기술 경쟁 우세를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3대 주요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는 기초 연구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혁신 자원의 분산과 정책 협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지역 차원의 혁신 고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북경천진 하북에서 원천 혁신을 선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고 차세대 정보기술 등 세계의 조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제조, 항공우주 등 세계의 조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천진은 중간 중추에 장점을 발휘하고 하북은 산업 수용에 장점을 발휘하며 북경 천진 하북 세 지역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지역협력 발전의 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강 삼각주 지역은 혁신 조난 중추로서 원천 혁신에서 산업 응용으로의 련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제조업은 기반이 강하고 산업화 체인이 완전하며 상해 국제 금융센터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직접 회로 생물의학,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여러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광동 향강 옴은 광역도시권은 중대 과학기술 기반 시설이 밀접하고 기업 주체가 활약적이며 인재 활력이 분출하고 산업부대 요인이 완비화 등 5시에 의해서 10개 조 단위 산업 클러스터를 이뤘고 심수 향항 광주 클러스터는 2025년에 최초로 세계 100강 혁신 클러스터 유리에 올랐습니다. 3대 센터는 첨단 연구와 미래 산업 호주로 과학기술 혁신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 역장 마라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극한 시험 경주로를 개척해서부터 상해가 전 세계 최초의 치미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출시를 다그치기까지 그리고 광동 향항 옴은 광역 도시권의 중국 스플릿 중성 자원, 강류 중이원 가속기 등 대형 과학장치 클러스터가 혁신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기까지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는 당면 미래 산업과 응용 환경을 다그쳐 포치하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새 출발점에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점차 작은 과학기술의 고봉으로부터 자체 영향력으로 주변을 견인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혁신의 고원으로 되어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천성과 운남성이 각각 15차 5개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는 계획 시기는 사천성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쟁 우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창구 시기입니다. 사천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친환경 저탄소, 안전보장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23개의 주요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16개의 주요 과제와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사천성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조직적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15+N 중점 산업에 강력한 사슬을 구축하고 전자정보, 에너지화학, 식품과 경공업, 방직공업 등 6개의 조단위 산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생물의학 등 5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시대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을 강화하고 전략산업기지, 물자 비축 기지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략의 배후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상호 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을 통해 종경 지역의 두 도시 경제권 발전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운남성은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와 물종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를 주축으로 주변의 공동 수상 및 항공 합동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일괄 추진하고 립체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서 산업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상구의 기능 향상과 통상구 경제 발전, 통상구 도시 건설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연선의 첨단 장비 제조, 희소 귀금속 가공 등 우세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운남성은 자원형 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발전시켜 친환경 플러스 첨단 제조업의 새로운 강점을 확대할 것입니다. 고원 특색 농업, 문화 관광 산업 등 우세 산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문화 관광 강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시행하고 우리나라 서남부의 생태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민생 보장, 사회 관리, 공공 안전 등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여 변강의 공고함과 안녕, 인민의 안락한 생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좋은 국면을 유지할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중미 경립봉 부총리와 미국 측 책임자인 베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경제무역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의량 측은 의량국 원수의 종량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로 관심하는 경제무역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협력을 한층 더 확장할 때 관련해서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월 1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주체는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신규 설립 경영주체는 각각 22만 9천 개, 39만 6천 개, 447만 3천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4대 신흥경제기업은 2684만 8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기업의 반복적인 승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사분기 동안 첨단기술 제조업이 성장을 가속화했고 집적회로 제조와 지능형 무인기 제조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5.7% 증가했습니다. 봉사업은 역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이루고 검사, 감정 봉사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봉사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업 성격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 올해 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 자본 기업들의 봉사업 분야 투자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성격의 가속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봉사업 분야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러 외국계 소매 기업들이 중국에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며 자산 관리와 투자 은행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중소형 외국 자본 기업들이 진흥형 운전, 친환경 저탄소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13,000개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연구개발 설계를 대표하는 첨단기술 봉사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8%라는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중국에 배치하며 중국에서 혁신하고 전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북경에는 332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으며 올해 5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상해는 600만

0: 만 7개의 애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고 올해에 1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는 의량적 질적 동시성장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무부는 봉사업이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봉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용력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력 발전, 청정 에너지, 기지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련의 중대한 수력 발전 공정이 가동되어 효과를 거두면서 에너지 안전 보장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설비 용량이 86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대도화 금천 수력 발전소는 단일 용량이 21만 5천 킬로와트인 혼류형 수차 발전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가동된 것은 첫 번째 기기입니다. 현재까지 대도화 류역에서 집중적으로 가동된 수력발전 설비 용량이 2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우리나라 주요 청정에너지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도화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금사강, 아롱강, 란창강 3대 류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란창강 류역 14개 대형 수력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약 2,43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성숙한 단계별 개발 구도를 갖추었습니다. 금사강 상류에서는 웅룡, 엿바탄 등 세계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기지 총 계획 규모는 5,700만 킬로와트에 이릅니다. 아롱강 류역은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수소 데이터 센터 등 일체화 발전을 목표로 2035년까지 전요소 청정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사분기 기준 전국 수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4억 5천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0: 국가철도그룹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 고정 자산 투자는 2,0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가철도그룹은 국가중대 전략 및 지역 경제처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가의 두 가지 중대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며 봄철공사 성수기를 잡아 새로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공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수안안강 고속철도, 항주소홍 대주고속철도, 온룡옥환 구간이 잇따라 검수를 시작했고 중경권명고속철도, 사천운남 구간은 선로 부설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경만주고속철도 터널은 전 구간이 관통됐으며 성도 중경 중선 고속철도 내 신설 중경과학성역, 전진 유방 고속철도, 진고 해하 터널 등 다수의 중점 통제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요효 투자의 파급과 견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5월 13일 자연자원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25년 전국 비석유가스 지질 탐사 투입 자금이 252억 5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 늘었고 대중형 광산지 200곳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025년 우리나라 비석유가스 탐사가 연 5년째 성장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발견한 금, 철, 석탄, 리튬 등 광물의 대중형 광산지가 200곳에 달해 광산자원 재산이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망간, 니켈, 주석 등 전략적 신흥 광물에 대한 탐사 투입도 대폭적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관건 광산자원 자주적 보장 능력을 다그쳐 제고시키려는 전략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자금 투입 구조에서 볼 때 2025년 우리나라 지질 탐사 분야는 다양화 발전 구도를 이루었고 재정 자금과 사회 투자가 협동적으로 힘을 쓰며 공익성 지질 조사와 상업성 탐사가 일괄 추진되어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각 측이 참여하는 광산 탐사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0: 수리부가 밝힌 데 의하면 당면 전국 봄철 관계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농업 생산 용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당면 전국 관계 수온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9,677채 종점 저수지 저수량이 4,739 립방미터에 달해 왕년 동기 대비 10% 더 많았습니다. 북방 각성의 저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동북 쪽이 관계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홍룡 강성의 규모가 가장 큰 관계구인 청룡산 관계구에서는 전국 단일 펌프장 류량이 가장 큰 양수상이 만 헥타르의 옥토에 끊임없이 물을 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구 진흥 관계 시스템은 수로 수유와 류량, 토양 수분 상태, 기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로 시작점에서 논밭에 이르는 전사슬 정밀화 관계를 실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곳의 건설 중에 있는 대형 관계구 건설과 104곳의 대중형 관계구 현대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표준 논밭 수로 체계와 관계구 골간 공정 간의 조목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완공한 프로젝트들이 봄철 관계에서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확보했습니다.
1: 안전한 사회 환경과 갈수록 편리해지는 출입국 정책 그리고 각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관광 공급의 최적화와 국제화 수준 제고에 힘입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을 찾아 이곳의 독특한 자연 풍경, 인문 정취와 시대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당락궁에서는 몰입형 당나라 가무 실경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입국 관광객들의 인기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소성 주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대형 입국

0: 국어 봉사와 국제 결제 편의를 최적화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입국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체험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제화된 소비 봉사 체계도 함께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주요 외국인 관련 상권에 20여 개 언어를 아우르는 다국어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스마트 번역 장비를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 상담, 민원 접수, 분쟁 조정 등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원은 풍부한 중국 제품과 과학기술 신제품을 바탕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이 단순한 중국 여행에서 중국 쇼핑으로 전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하고 중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결국 안전한 중국이라는 금빛 명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사회 안전 환경은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여행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5월 13일 세로종에서의 본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세계가 많은 불안정한 요소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잘 협력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쿤은 이번 미중 원수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글로벌 정세를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기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국

0: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쿠는 현재 미중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정확한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쌍무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층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는 기업이 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을 펼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필수적이지만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쿠는 미중 간에는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경쟁 관리 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는 미중 관계의 안정성은 이제 글로벌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불안정성은 고위험을 촉진하고 투자를 억제하며 기술 표준을 분리하고 기후와 공공보건 분야의 협력을 약화시켜 개발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는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가 미중 양국과 양국 인민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차원에서 미중 기업 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경계를 넓혀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탈동조화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쿠는 미국 기업이 여전히 중국의 시장, 제조 체계, 소비 군채와 과학 연구 인재를 떠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자본 투자, 관리 경험, 해외 고객 등 역시 중국 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식은 모든 차원의 인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쿠는 젊은 세대 사이의 상호 리해가 미중 미래 협력의 기반이라며 사회, 문화, 의료 보건, 언론 매체 등 분야에서 인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원수의 성공적인 회담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비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증편되며 국경 관광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과학 연구 인력의 학술 교류가 회복되며 기업이 고객을 다시 확보하여 경제 무역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엄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전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요.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환의 국면은 어느 한 시기나 사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도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서로 겹쳐지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인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시급한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항상 모순의 운동 속에서 발전하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바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진 론디에 따라 전진하고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류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장주기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서 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부분에서도 사물의 변화를 통찰하여야 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곡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0: 첫째, 손을 잡고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완강한 저격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살아온 파도 속에서 각국이 190여 척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는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거함은 살아온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방역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증가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져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감염병을 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입니다. 서로 견제하거나 무단히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모두 방역의 적정 시기를 놓치고 큰 국면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방역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약물 연구 개발 관련 협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다중적인 방역 방어선을 함께 구축하고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하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국제적인 면역 격차를 좁혀 생명과 건강을 잘 수호하고 인민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습금평 조작의 초청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나라 원수가 재차 마주앉아 진행하는 회담이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두 원수는 중미 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두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다가올 중국 방문을 많이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 중 하나인 중미 관계의 좋고 나쁨은 세계의 안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원수의 회동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고 두 나라가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 세계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수 외교는 시종 중미 관계의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미 두 나라 원수는 7차례의 중요한 소통을 진행하여 중미 관계의 전반적인 안정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미 정상의 회동 자체가 세계의 안정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의 학자는 이번 회동의 목표가 중미의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배경 속에서 쌍무 관계의 방향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중미 관계라는 큰 배에 안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중국이 반드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할 것이고 절대 대만이 분열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양대 경제체로서 중미의 경제 총량은 세계의 3분의 1을 넘고 상품 무역액은 세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무역 협력이 중미 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력으로 되어 세계 경제의 안심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원수 외교의 인수화에 중미 쌍방은 경제 무역 분야에서 여러 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근 60%가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많은 미국 기업 고위 책임자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큰 판을 안정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크기는 책임과 담당에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가 높아지며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공급이 긴박해지는 등 일련의 글로벌 난제에 직면해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두 나라 나아가 세계의 이로운 큰일, 실질적인 일, 좋은 일을 더 많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기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안전 도전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미 원수회담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류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을 함께 풀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게 2026년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한 해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이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며 두 나라는 각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중요한 해에 열리는 중미 원수의 회담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총결산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각자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사람들은 북경을 출발점으로 하고 중미 원수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풍파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계속 이끌어 혼란한 세계의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4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중국차 음료 브랜드 페왕다히의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는 줄 서는 사람들이 길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업 시작 얼마 되지 않아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 주문 폭주 상태가 되었고 일부 주문의 음료 수령 대기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동양풍의 매장 디자인과 중국어 요소가 새겨진 컵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밀크티를 마시던 한 한국 여학생은 기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추천을 보고 먼 곳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중국의 호남 요리 브랜드 농경기는 서울 명동 상업가에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대기 줄이 지하 광장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한국 고객이 대기하면서 메뉴판에 호남 특색 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경기의 제품 격리 류강은 레스토랑 오픈 초기 소비자가 주로 중국 유학생과 제한 화교였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한국 현지 고객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은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중국 식문화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 외에도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직원 정하숙은 중국 드라마를 보기 좋아합니다. 그녀는 긴장감이 높고 감정 자극이 밀도 있게 전개되는 작품들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등장인물 사이에 가볍고 재미있는 소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하숙에 따르면 중국 드라마가 해외 관객을 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 의상, 음식, 생활 방식 등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국에 여러 번 가봤다면서 중국 드라마를 접한 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가 모두 현재 중국 브랜드가 다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류자양 교수는 밀크티, 트렌디 플레이, 드라마, 스마트 기기 등 중국 브랜드가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고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행감, 여유로움, 그리고 소셜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제 서울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봇 청소기가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무인기와 스마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상해와 심수를 찾아 중국 소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근 이 현상을 중국 브랜드의 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 리기범 교수는 이는 중국 기업이 초기에 생산형 해외 진출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소비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해외 진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무인기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리기범 교수는 무인기가 전문 도구에서 대중적 취미 소비재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에는 무인기 동호회가 대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 강호구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중국 브랜드는 장기간 축적된 인재, 기술 등 우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호구 소장은 중국 브랜드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조원에서 콧불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불로 영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부모에게나 자식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 일궈낸 가장 고귀한 성취이자 차마 다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찬란한 내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이라 믿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는 행위를 부성애나 모성애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치부합니다. 네, 하지만 자식의 성취를 입에 올리며 얻는 찰나의 환희는 타인의 시선을 빌려와 통빈 내면을 채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자식을 나의 확장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우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는 순간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내는지를 목격했을 때입니다. 자식의 뒤를 쫓으며 수발을 들고 그 성과를 독려하려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분야에서 정진하며 노년의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줄 아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큰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라는 주어가 이끄는 문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림춘아님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하족 괴치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전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교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조문 규획과 지역 규획이 버팀목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기재시한 특정 분야의 목표 과업에 대해 연장하고 세분화해야 합니다. 국가급 지역규획은 국가발전규획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중대 전략과 지역 간 조화적 발전 전략을 관철 실시하여 지역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초행정구역과 조류에게 중대한 문제를 조정 해결하며 지역 전략이 지역 내에서 깊이 있게 실시되고 지역 간의 연동, 융합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규획의 연결 실시 기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사회발전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서 조항의 전략적 의도와 공무원의 사업 배치를 관찰하고 실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하위규획은 상위규획에 복종하고 하급규획은 상급규획을 지원하며 동일한 급별의 규획은 서로 조율하는 원칙에 따라 각급, 각 부류 규획 간의 연결과 조류를 강화하여 규획이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상하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타 규획들은 국가발전규획의 관철 실시를 잘 수행해야 하며 목록 작성, 편성 등록, 연결 조율 등 규획 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규획에 따라 일련의 국가급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을 동시에 배치, 편성, 실시하며 국토공간규획을 동쪽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편성 과정에서 지표 연결, 임무 세분화, 프로젝트 종목별 분해 등 업무를 잘 수행하여 기타 규획들이 주요 목표, 발전 방향, 총체적 배치, 중대 정책, 중대 공정, 위험 방지 통제 등 면에서 국가발전규획과 일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국가발전규획에 대해 특별규획으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지역규획으로 지역별로 심화하고 국토공간규획으로 용지별로 보장하는 상하연결기제를 형성하며 아울러 연도 계획으로 국가발전규획의 연속적 실시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횡적인 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타 규획 간의 상호 연결 및 조류를 강화하여 교차적 중복, 모순적 충돌 또는 합성적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공간 배치에 있어서 국토공간규획이 제시한 공간 개발 및 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 간의 임무 설정과 프로젝트 배치에서 조율과 연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대 생산력 배치 및 지역 발전 구도의 최적화 수요에 따라 동력 원천 지역이 복사 견해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농산물 주산지, 중점 생태 기능 구역, 에너지 및 자원 풍부 지역과 변경 지역이 보장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특별 규획 안에는 지표의 맞물림과 프로젝트의 동일적 계획을 강화하여 종합적 효과성과 전반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규획과 거시 조정 수단의 조를 연동 기제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사회발전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서 각 부류 정책수단의 작용 방향을 국가발전규획의 배치 요구에 통일시켜 고시정책, 연도계획 및 공공자원이 국가발전규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동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보장으로 됩니다. 국가발전규획과 고시정책의 조를 연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규획 목표 요구와 발전 상황에 따라 재정, 통화, 산업, 가격, 취업 등의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정책의 과학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시경제정책의 동일소송 기제를 완비하여 각 부류 정책 수단의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고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모두 고시정책 방향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시정책 방향 일치성 평가의 역할을 발휘하고 각 부류 정책의 협동작용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연도 계획과 국가발전규획의 연결을 한층 더 잘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서로 연결시키고 국가발전규획의 주요 지표를 연도 지표 체계에 세분화하여 포함시킴과 아울러 연도 간 균형을 잘 맞추며 중대 임무 조치와 중대 공정과 항목 실시의 연도별 요구를 연속적으로 명확히 하여 장기 전략, 발전 기획, 연도 계획의 체계적 추진 및 폐쇄적 실행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전략 목표가 제때 고품질로 달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0: 국가발전교육에 대한 공공자원의 지원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자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시종 공공정책 방향의 복종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교육 실시에 있어서의 재정예산, 종부투자, 토지공급 등의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화정책과 신용대출정책은 국가발전교육에서 확정한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리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시종, 규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따라 자금과 요소를 조달하고 프로젝트와 자금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기존 자원의 배분과 증가 자원의 공급을 최적화하여 국가발전규획에서 확정한 중대공정항목이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규획사업의 과학과 규범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규획을 과학적으로 변성하는 것이 최대의 효익이므로 규획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시 기제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경제사회발전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여 재반규획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킴에 있어서의 관건은 규획의 질을 높이고 규획을 실제적으로 실시하며 규획의 확실한 법치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발전규획은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종 국내와 국제 시야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서로 통일시키며 중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서로 연결시키고 전면적인 규획과 부각된 중점을 서로 조율함으로써 규획의 전략성, 고시성, 정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공간규획은 자원과 환경의 수용능력 및 국토공간개발의 타당성 평가를 기반으로 공간관리 통제 경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선 규제와 공간지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촌지능초월약 실시 8년 내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송, 생태보호, 인재양성 등면에서 농부지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대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지난 8년간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변경의 작은 마을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에서 울려 퍼지는 향촌 진흥의 생생한 노래 제3장을 펼쳐봅니다. 기반시설과 산업이 뼈대와 근요, 문화의 전승이 혈맥이라면 2024년부터 잇따라 도착한 서부교획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삼합진의 활기 넘치는 새 세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길림성은 처음으로 1,000명 이상 규모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의 조국고위 병강수호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기층으로, 향촌으로, 조국과 인민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꿈을 안고 기층으로 내려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본안 도시를 벗어나 변경 기층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가져다 준 변화는 젊음의 기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신한 사고방식과 젊음의 패기가 마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틱톡 계정 령정 북흥촌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넷 홍보 플랫폼입니다. 전자상 거래를 통해 북흥촌 나가 삼합진의 송이버섯과 입살 등 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정의 출발점입니다. 네, 지금 이 계정은 향촌진흥에 힘쓰는 우리는 차세대 새 농민이라는 소개와 함께 100여 편의 영상으로 마을의 팔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학을 졸업하고 북흥촌에 온 정문경과 손동은 2년간 라이브 계정을 운영하며 이제는 제법 방송인단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구매 문의가 들어오면 즉시 촌민들과 연결해주는데 큰 계약을 성사시킨 만큼이나 성취감이 큽니다. 네,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각자의 전공을 활용해 재능 기부를 합니다. 네, 정문경은 올해는 촌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영상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흥촌 자원봉사자들 사이에는 경력자와 새내기가 공존합니다. 2024년부터 활동 중인 정문경과 손동처럼 경험이 축적된 이들도 있고 또 2025년 8월부터 새로 합류한 신입도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로 오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경촌은 처음이었거든요. 변경에 위치한 마을은 교통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도로가 사통오달하고 교통이 너무 편리해요. 첫눈에 안겨온 마을의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네, 고향이 산서인 2002년생 새내기 오계영 씨는 이제 북흥촌의 홍보대사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향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곳 자랑을 워낙 많이 해서 벌써 몇몇 지인들은 연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임무를 하나씩 해내며 기층 사업의 다양성과 도전을 체험하고 있는 지금의 일상이 매우 충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멀리서 우려를 안고 온 친구들과는 달리 려능성 모순이 고향인 곽간남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양 음악학원에서 벨칸토를 전공한 그는 연변 사람들에게 익숙한 명곡 도라지를 원곡으로 열창하며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네, 모순에도 조선족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곽관남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북궁천에 와서 여기 문화와 촌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복무 기간이 끝나도 연변에 계속 남고 싶습니다. 네, 한편 이런 목소리는 북궁천만이 아니라 삼합의 다른 말 자원봉사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도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곳의 문화를 알아가며 연변에 자리 잡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8.15 로인절 삼합지는 북궁촌, 삼합촌, 학서촌, 부요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친목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북궁촌에서는 로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기라는 주제로 인절미와 김치를 나눠 먹기도 하고 조선족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통춤과 조선어를 가르쳐주고 자원봉사자들은 또 어르신들에게 생활용 한우를 알려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정문경은 조선어를 배우면서 소수민족 마을에 뿌리 내릴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학서촌에서는 커피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어우러지며 현대적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연변 조선족의 전통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온 사실과 로인 공경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합진 공천단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실제 행동으로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향촌진흥과 민족단결에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실된 소통과 상호 도움을 바탕으로 빠르게 마을에 녹아든 이 젊은이들에게 촌민들은 척척박사, 손자,

당지보석이 김진수 씨는 자원봉사자들이 말에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라이브 방송 전자상 거래로 홍보에 앞장서면서 사업진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향촌건설에 힘쓰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삼합진의 변화에는 강력하고 확고한 계층 당조직이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합진 당위원회는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 젤 리더가 주도하고 전진이 협력하는 업무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진 당위원회는 또 특별 주제 학습, 주제 당일, 성료홍, 선전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민족 단결 의식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이를 촌민교약과 일상관리에 통합하여 흥변포민과 향촌진흥의 실현을 위해서 확고한 조직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네, 이 지역의 실천은 충분히 보여줍니다. 공동체의 생명력은 끊임없는 발전과 그 성과의 공유에서 비롯되며 문화의 상호참조와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청춘의 헌신과 어울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층 당조직의 확고한 인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네, 삼합진의 화폭은 변경지역의 안정, 산업발전, 민족 단결, 민심 융합을 상징으로 하는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삼합진이라는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정서적 유대를 통한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향촌진흥과 흥변포민,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 어우러진 조화론 교향곡은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삼합진에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는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림춘하님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면 나를 데리고 도토리 줍기에 나섰습니다. 나는 엄마 따라 뒷산으로 도토리 주우러 갔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도토리 알도 크고 고와야 무게 색깔이 진하고 맛있단다며 땅에 떨어진 도토리 알들을 하나하나씩 가려줍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가끔은 도토리들이 많이 달린 나무를 찾아 엄마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나무통을 쾅 하고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토리 알들이 비 오듯 후두둑 땅에 떨어져 굴러다녔습니다. 다람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자기 영지를 침범하고 겨울 먹이를 빼앗아간다고 불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아예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막 떨어진 도토리 중에서 크고 반들반들하며 흠없는 고운 것만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벌레 먹은 것이나 주글주글 주름진 것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려내고 남은 것들은 다람쥐나 들쥐들이 겨울을 대비하여 굴속에 저장했습니다. 나는 알알이 가려 주우면서도 때론 지루함을 느꼈지만 엄마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식구들에게 좋은 재료로 맛있는 것을 해줄 생각에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가을 햇살을 등겨업고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그 무언가를 대하는 집중과 사랑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마뚜껑 위에 쪽지 한 장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뒷산으로 도토리 주우러 간다. 마중 오너라. 뒷산이라고만 써놓고 정확한 주소는 밝히지 않았으니 뒷산으로 오르는 여러 어설길 중 도대체 어느 길로 가라는 말인가. 나는 평소 가던 길로 올라가 한참을 헤맸지만 끝내 엄마를 찾지 못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미 목원 도토리 사료를 홀로 메고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똑똑히 쓰지 않은 엄마가 잘못이다. 미안해. 엄마는 오히려 내 어깨를 다독여 섰습니다. 얼굴에 눈물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나는 금세 헤시시 웃었습니다. 주원 토토리는 그대로 두면 쓴맛이 너무 강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토리를 통째로 큰 함지에 쏟아부은 다음 물에 몇 번이고 우려냈습니다. 물빛이 갈색으로 변하면 새물로 갈아붓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쓴맛이 빠져나갈 때까지 도토리에서 순수한 전분만을 추려내기 위한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쓴맛을 뺀 도토리는 햇볕에 말린 후 방망이나 방아로 껍질을 깨뜨려 벗겨내고 알맹이만을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엄마와 마주 앉아 맷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고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소리와 함께 코를 스치는 도토리의 고소한 냄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가루를 체에 한 번 치고 또 갈고 다시 쳐서 가장 고운 가루만을 가려냈습니다. 그 정성은 마치 아이에게 먹일 미움을 개하듯 한결같이 따뜻하고 세심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도토리 가루를 물에 골고루 불어 가마솥에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익혔습니다. 엄마는 절대 센 불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은 인내심으로 빚어지는 거라며 가마솥 바닥이 타지 않도록 나무 주걱을 사용해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저었습니다. 점점 농도가 진해지며 투명하게 반들반들해지는 그 과정은 마치 마법 같습니다. 하얀 가루가 깊고 용기나는 검정빛에 가까운 젤리처럼 변해갑니다. 엄마는 그것을 작은 함지에 부어 식혔습니다. 상온에서 서서히 굳어가는 묵을 바라보며 엄마는 기다림 끝에 얻는 맛이 가장 깊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탱글탱글한 도토리 묵입니다. 진한 갈색이 영롱하게 빛나고 탄력이 가득한 그 묵을 엄마는 정성스레 사각사각 썰어 간장 양념에 들기름과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다진 파를 듬뿍 얹었습니다. 저녁상에 엄마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담긴 도토리묵 한 접시가 올랐습니다. 가족들의 젓가락이 쉴 새 없이 그 접시를 찾았습니다. 한 입 먹으면 도토리묵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과 고소한 들기름향, 짭조름한 간장이 입안에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도토리를 주워고 씻고 갈아내고 이고 기다린 엄마의 모든 정성과 시간이 스며난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한 접시를 둘러싸고 노들썩한 수다를 나누며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만든 도토리묵을 이웃에도 한두 모씩 맛보라고 나눠줬습니다. 나는 그 심부름을 하느라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잘 먹겠다고 다정한 인사소리, 빈 그릇을 돌려보내지 않고 무엇이든 담아보내는 이웃들의 마음이 고마웠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만드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월은 흘러 나는 자라서 그때 엄마보다 나이가 더 들어버렸고, 엄마는 이제 다시는 그런 묵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장에 가면 예쁘게 포장된 도토리묵도 많습니다. 한 번은 시장을 돌다가 진열대에 놓인 도토리묵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하도 옛날 도토리묵 맛이 그리워 한 봉지 사다가 양념을 곁들여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도토리묵에서 느꼈던 그 깊고 구수한 맛과 그릇 안에 가득 담겨있던 정을 찾을 수 없어 저기 실망했습니다. 역시 엄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도토리묵의 특유의 맛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로수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면 그 도토리가 묵이 되기까지의 긴 과정,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녹아있던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엄마의 도토리묵은 단순한 가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선물을 정성으로 걸러서 내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지켜주려는 한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작은 도토리가 수많은 과정을 거쳐 엄마의 손길을 통해 사랑이 되는 마법을 부리던 그 시절 그때의 가을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시간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이 도토리가 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순간의 추억은 내 마음속에서 묵처럼 단단하게 굳어 앞으로도 계속 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방식의 영양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엄마의 도토리묵은 내게 무슨 일이든 가식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정성, 쉽고 빠르게보다 완벽함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워준 첫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수업이었습니다. 세월이 수없이 흘러간 지금도 엄마의 손맛이 사무치게 그리워납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놀이.

0: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찌하 발목 걸괴 이치 하족 괴치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어찌 입에 올릴까 말할 것이 못된다라는 뜻입니다. 진 2세 황제 때 진섭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사 천하가 놀랐습니다. 진 2세는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게 하였으며 대신들은 유능한 장군이 정리의 군사를 이끌고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 2세는 파병이 오히려 국내에 황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황제의 위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겨 룡안이 어두워졌고 노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숙선통은 황제가 대신들의 주장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공경스러운 어조로 아뢰었습니다. 폐하, 대신들이 한 말은 전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하는 이미 통일되었고 무기들은 녹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하와 같은 영명한 군주가 계시옵고 나라에는 완벽한 법률 조항이 있으며 관리들이 각자 직무에 충실하니 어찌 모반의 무리가 생기겠습니까? 좀도적 같은 자들은 전혀 문제시할 것이 못 되오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진 2세가 숙선통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사 아침 조회가 끝난 후 대신들이 숙선통을 힐난했습니다. 이에 숙선통은 속마음이 아닌 말을 하지 않으면 어찌 범위 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진 2세는 바른 말을 했던 대신들을 처형했고 숙선통은 기회를 타서 진나라 조정을 떠나 류방에게로 갔습니다. 네, 고사성어 하족괴치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해 세계급 과학기술 혁신 재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사천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고 온남 발전의 새 국면을 펼쳤습니다.
1: 중국과 미국이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0: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주체가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권평 총서기는 오늘날 세계는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겪고 있다면서 기술 혁신이 그중 하나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했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중대한 전략을 진의 계획하고 진의 배치하며 진의 추진했습니다. 15차 5기능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으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원천적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신속히 형성했으며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끄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교육 시작에 해에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주,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 과학기술 혁신 원천적 능력, 첨단 산업 선도 능력,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로 습군평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했으며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조,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국제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끌고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도의 전략적 총점과 핵심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북경 천진 하북에서 석군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자주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자 원시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삼각조에서 총서기는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를 견인력으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기능과 고급 산업의 선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서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주목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강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3대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은 단일 질점 돌파에서 지역 협력 일체화 발전으로 계획 배치에서 확장과 승격으로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다그치고 원천적 혁신의 원천 능력을 통해 세계 선도적인 과학기술 경쟁 우세를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3대 주요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기초연구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혁신 자원의 분산과 정책 협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고 지역 차원의 혁신 고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북경 천진 하북에서 원천 혁신을 선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고 차세대 정보 기술 등 세계의 조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제조, 항공 우주 등 세계의 조 단위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천진은 중간 중추에 장점을 발휘하고 하북은 산업 수용에 장점을 발휘하며 북경 천진 하북 세 지역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지역 협력 발전의 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강 삼각주 지역은 혁신 전환 중추로서 원천 혁신에서 산업 응용으로의 연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제조업은 기반이 강하고 산업화 체인이 완전하며 상해 국제 금융센터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직접 회로 생물의학,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여러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

0: 단위 산업 클러스터를 이뤘고 심수, 향항, 광주 클러스터는 2025년에 최초로 세계 100강 혁신 클러스터 유리에 올랐습니다. 3대 센터는 첨단 연구와 미래 산업 호출로 과학기술 혁신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 역장 마라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극한 시험 경주로를 개척해서부터 상해가 전 세계 최초의 침입형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출시를 다그치기까지 그리고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중구 스플릿 중성자원 강류 중이원 가속기 등 대형 과학장치 클러스터가 혁신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기까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당면 미래 산업과 응용 환경을 다그쳐 포치하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새 출발점에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점차 작은 과학기술의 고봉으로부터 자체 영향력으로 주변을 견인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혁신의 고원으로 되어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천성과 운남성이 각각 15차 5개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는 계획 시기는 사천성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쟁 우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창구 시기입니다. 사천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친환경 저탄소, 안전보장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23개의 주요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16개의 주요 과제와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사천성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조직적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15+N 중점 산업에 강력한 사슬을 구축하고 전자정보, 에너지화학, 식품과 경공업, 방직공업 등 6개의 조단위 산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생물의학 등 5개의 국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시대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을 강화하고 전략산업기지, 물자 비축기지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전략의 배후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상호 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을 통해 중경지역의 두 도시 경제권 발전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5개는 계획기간 운남성은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와 물종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를 주축으로 주변의 공동 수상 및 항공 합동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일괄 추진하고 립체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서 산업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상구의 기능 향상과 통상구 경제 발전, 통상구 도시 건설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연선의 첨단 장비 제조, 희소 귀금속 가공 등 우세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운남성은 자원형 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발전시켜 친환경 플러스 첨단 제조업의 새로운 강점을 확대할 것입니다. 고원 특색 농업, 문화관광 산업 등 우세 산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문화관광 강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시행하고 우리나라 서남부의 생태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민생 보장, 사회 관리, 공공 안전 등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여 변강의 공고함과 안녕, 인민의 안락한 생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좋은 국면을 유지할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중미 경제무역 중국 측 책임자인 하리뽕 부총리와 미국 측 책임자인 베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리앙 측은 리앙국 원수의 종량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0: 서로 관심하는 경제 무역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협력을 한층도 확장할 때 관련해서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월 1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주체는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각각 22만 9천 개, 39만 6천 개, 447만 3천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4대 신흥 경제 기업은 2,684만 8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기업의 반복적인 승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사분기 동안 첨단기술 제조업이 성장을 가속화했고 집적회로 제조와 지능형 무인기 제조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5.7% 증가했습니다. 봉사업은 역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이루고 검사, 감정 봉사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봉사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업 성격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 올해 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 자본 기업들의 봉사업 분야 투자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성격의 가속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봉사업 분야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러 외국계 소매 기업들이 중국에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며 자산 관리와 투자 은행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중소형 외국 자본 기업들이 진흥형 운전, 친환경 저탄소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1만 3천 개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연구개발 설계를 대표하는 첨단기술 봉사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8%라는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중국에 배치하며 중국에서 혁신하고 전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북경에는 332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으며 올해 5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상해는 647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고 올해에 1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는 의량적 질적 동시성장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무부는 봉사업이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봉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용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력 발전 청정 에너지 기지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년에 중대한 수력 발전 공정이 가동되어 효과를 거두면서 에너지 안전 보장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설비 용량이 86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대도화 금천 수력 발전소는 단일 용량이 21만 5천 킬로와트인 혼류형 수차 발전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가동된 것은 첫 번째 기기입니다. 현재까지 대도화 류역에서 집중적으로 가동된 수력발전 설비 용량이 2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우리나라 주요 청정에너지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도화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금사강, 아롱강, 란창강 3대 류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란창강 류역 14개 대형 수력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약 2,43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성숙한 단계별 개발 구도를 갖추었습니다. 금사강 상류에서는 웅룡, 엿바탄 등 세계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기지 총 계획 규모는 5,000

0: 1700만 원정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6년 1사분기 기준 전국 수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4억 5천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1: 고가철도그룹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 고정 자산 투자는 2,0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고가철도그룹은 고가중대전략 및 지역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가의 두 가지 중대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며 봄철공사 성수기를 잡아 새로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소안안강 고속철도, 항주소홍 대주고속철도, 온룡옥환 구간이 잇따라 검수를 시작했고 중경권명고속철도 사천운남 구간은 선로 부설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경만주고속철도 터널은 전 구간이 관통됐으며 성도 중경 중선 고속철도 내 신설 중경과학성역, 전진 유방 고속철도, 진고 해하 터널 등 다수의 중점 통제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요효 투자의 파급과 견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0: 5월 13일 자연자원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25년 전국 비석유가스 지질 탐사 투입 자금이 252억 5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 늘었고 대중형 광산지 200곳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025년 우리나라 비석유가스 탐사가 연 5년째 성장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발견한 금, 철, 석탄, 리튬 등 광물의 대중형 광산지가 200곳에 달해 광산자원 재산이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망간, 니켈, 주석 등 전략적 신흥 광물에 대한 탐사 투입도 대폭적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관건 광산자원 자주적 보장 능력을 다그쳐 제고시키려는 전략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자금 투입 구조에서 볼 때 2025년 우리나라 지질 탐사 분야는 다양화 발전 구도를 이루었고 재정 자금과 사회 투자가 협동적으로 힘을 쓰며 공익성 지질 조사와 상업성 탐사가 일괄 추진되어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각 측이 참여하는 광산 탐사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1: 수리부가 밝힌 데 의하면 당면 전국 봄철 관계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농업 생산 용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당면 전국 관계 수온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9,677채 중점 저수지 저수량이 4,739립방미터에 달해 왕년 동기 대비 10% 좌우 많았습니다. 북방 각성의 저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동북 쪽이 관계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홍룡 강성의 규모가 가장 큰 관계구인 청룡산 관계구에서는 전국 단일 펌프장 류량이 가장 큰 양수장이 만 헥타르의 옥토에 끊임없이 물을 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구 진흥 관계 시스템은 수로 수유와 류량, 토양 수분 상태, 기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로 시작점에서 논밭에 이르는 전사슬 정밀화 관계를 실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곳의 건설 중에 있는 대형 관계구 건설과 104곳의 대중형 관계구 현대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표준 논밭 수로 체계와 관계구 골간 공정 간의 조목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완공한 프로젝트들이 봄철 관계에서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확보했습니다.
0: 안전한 사회 환경과 갈수록 편리해지는 출입국 정책 그리고 각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관광 공급의 최적화와 국제화 수준 제고에 힘입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을 찾아 이곳의 독특한 자연 풍경, 인문 정취와 시대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당락궁에서는 몰입형 당나라 가무 실경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입국 관광객들의 인기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소성 주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대형 입국 관광팀이 잇따라 방문하여 옛 마을에서 무형 문화유산 민속을 체험하고 강남의 일상적인 정취와 천년 문화 맥락을

0: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성 여러 관광지는 다국어 봉사와 국제 결제 편의를 최적화했습니다. 올해 1.4분기 입국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체험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제화된 소비 봉사 체계도 함께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주요 외국인 관련 상권에 20여 개 언어를 아우르는 다국어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스마트 번역 장비를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 상담, 민원 접수, 분쟁 조정 등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원은 풍부한 중국 제품과 과학기술 신제품을 바탕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이 단순한 중국 여행에서 중국 쇼핑으로 전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하고 중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결국 안전한 중국이라는 금빛 명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사회 안전 환경은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여행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5월 13일 세로종에서의 본투자 종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당면 세계가 많은 불안정한 요소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잘 협력해 양국 인민에게 혜택을 주고 세계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쿤은 이번 미중 원수 회담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현재의 글로벌 정세를 잘 파악하고 실질적인 기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핵심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쿤은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쌍무 관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은 이번 원수 회담이 양측의 협력에 더 큰 여지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의 기재를 통해 계속해서 공감대를 증진하고 차이를 관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소통 채널을 한층 더 넓히고 인공지능 안전감독관리, 펜타닐 타격 등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쿤은 현재 미중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정확한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쌍무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층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미중 간에는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경쟁 관리 기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 관계의 안정성은 이제 글로벌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불안정성은 고위험을 촉진하고 투자를 억제하며 기술 표준을 분리하고 기후와 공공보건 분야의 협력을 약화시켜 개발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는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가 미중 양국과 양국 인민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차원에서 미중 기업 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경계를 넓혀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탈동조화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쿠는 미국 기업이 여전히 중국의 시장, 제조체계, 소비군체와 과학연구 인재를 떠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자본투자, 관리 경험, 해외 고객 등 역시 중국 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식은 모든 차원의 인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쿠는 젊은 세대 사이의 상호 리해가 미중 미래 협력의 기반이라며 사회, 문화, 의료 보건, 언론 매체 등 분야에서 인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원수의 성공적인 회담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비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증편되며 국경 관광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과학연구 인력의 학술 교류가 회복되며 기업이 고객을 다시 확보하여 경제무역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정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요.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가꾸어 가자. 2022년 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환의 국면은 어느 한 시기나 사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도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서로 겹쳐지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인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시급한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항상 모순의 운동 속에서 발전하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바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진 론리에 따라 전진하고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류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장주기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서 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부분에서도 사물의 변화를 통찰하여야 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곡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첫째, 손을 잡고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완강한 저격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사나운 파도 속에서 각국이 190여 척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는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거함은 사나운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방역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증가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져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0: 진심을 확고히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감염병을 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입니다. 서로 견제하거나 무단히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모두 방역의 적정 시기를 놓치고 큰 국면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방역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약물 연구 개발 관련 협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다중적인 방역 방어선을 함께 구축하고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하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국제적인 면역 격차를 좁혀 생명과 건강을 잘 수호하고 인민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분석과 설명.

습금평 주석의 초청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나라 원수가 재차 마주앉아 진행하는 회담이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두 원수는 중미 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두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다가올 중국 방문을 많이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 중 하나인 중미 관계의 좋고 나쁨은 세계의 안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원수의 회동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고 두 나라가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 세계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수 외교는 시종 중미 관계의 라침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미 두 나라 원수는 7차례의 중요한 소통을 진행하여 중미 관계의 전반적인 안정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에 직면하여 중미 정상의 회동 자체가 세계의 안정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의 학자는 이번 회동의 목표가 중미의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배경 속에서 쌍무 관계의 방향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중미 관계라는 큰 배에 안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중국이 반드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할 것이고 절대 대만이 분열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양대 경제체로서 중미의 경제 총량은 세계의 3분의 1을 넘고 상품 무역액은 세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제사회는 경제 무역 협력이 중미 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력으로 되어 세계 경제의 안심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원수 외교의 인수화에 중미 쌍방은 경제 무역 분야에서 여러 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근 60%가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많은 미국 기업 고위 책임자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큰 판을 안정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크기는 책임과 담당에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가 높아지며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공급이 긴박해지는 등 일련의 글로벌 난제에 직면해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두 나라 나아가 세계의 이로운 큰일, 실질적인 일, 좋은 일을 더 많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기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안전 도전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미 원수 회담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류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을 함께 풀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게 2026년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한 해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의 해이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며 두 나라는 각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중요한 해에 열리는 중미 원수의 회담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총결산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각자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사람들은 북경을 출발점으로 하고 중미 원수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풍파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계속 이끌어 혼란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4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중국차 음료 브랜드 페왕다히의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는 줄 서는 사람들이 길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업 시작 얼마 되지 않아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 주문 폭주 상태가 되었고 일부 주문의 음료 수령대기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동양풍의 매장 디자인과 중국어 요소가 새겨진 컵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밀크티를 마시던 한 한국 여학생은 기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추천을 보고 먼 곳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중국의 호남 요리 브랜드 농경기는 서울 명동 상업가에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대기 줄이 지하 광장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한국 고객이 대기하면서 메뉴판에 호남 특색 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경기의 제품 격리 류강은 레스토랑 오픈 초기 소비자가 주로 중국 유학생과 제한 화교였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한국 현지 고객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은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중국 식문화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 외에도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직원 정하숙은 중국 드라마를 보기 좋아합니다. 그녀는 긴장감이 높고 감정 자극이 밀도 있게 전개되는 작품들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등장인물 사이에 가볍고 재미있는 소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하숙에 따르면 중국 드라마가 해외 관객을 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 의상, 음식, 생활 방식 등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국에 여러 번 가봤다면서 중국 드라마를 접한 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가 모두 현재 중국 브랜드가 다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류자양 교수는 밀크티, 트렌디 플레이, 드라마, 스마트 기기 등 중국 브랜드가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고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행감, 여유로움, 그리고 소셜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제 서울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봇 청소기가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무인기와 스마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상해와 심수를 찾아 중국 소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근 이 현상을 중국 브랜드의 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 리기범 교수는 이는 중국 기업이 초기에 생산형 해외 진출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소비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해외 진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무인기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리기범 교수는 무인기가 전문 도구에서 대중적 취미 소비재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에는 무인기 동호회가 대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 강호구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중국 브랜드는 장기간 축적된 인재, 기술 등 우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호구 소장은 중국 브랜드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러 가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0: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1: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콧불 쏘는 구옷된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2: 나는 날카로운 불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1: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부모에게나 자식은 자신의 생애를 바쳐 일궈낸 가장 고귀한 성취이자 차마 다하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찬란한 내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이라 믿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는 행위를 부성애나 모성애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치부합니다. 네, 하지만 자식의 성취를 입에 올리며 얻는 찰나의 환희는 타인의 시선을 빌려와 통빈 내면을 채우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자식을 나의 확장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우주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는 순간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치열하고 독립적으로 살아내는지를 목격했을 때입니다. 자식의 뒤를 쫓으며 수발을 들고 그 성과를 독려하려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분야에서 정진하며 노년의 고독을 우아하게 즐길 줄 아는 부모의 뒷모습이 자식에게는 훨씬 더 큰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면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의 날개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의 이름을 앞세워 자신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나라는 주어가 이끄는 문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림춘아님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하족 괴치의 뜻풀이와 유래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조선어방송 라디오 이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프로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교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조문교획과 지역교획의 버팀목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급 조문교획은 과학기술혁신, 기반시설, 녹색생태, 민생보장 등 수요에 초점을 두고 힘을 모아 중점 분야를 돌파해야 하며 국가발전교획에서 명확히 제시한 특정 분야의 목표화합에 대해 연장하고 세분화해야 합니다. 국가급 지역교획은 국가발전규획의 요구에 따라 지역의 중대 전략과 지역 간 조화적 발전 전략을 관철 실시하여 지역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초행정구역과 조류에게 중대한 문제를 조정 해결하며 지역 전략이 지역 내에서 깊이 있게 실시되고 지역 간의 연동, 융합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규획의 연결 실시 기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경제사회발전규획의 제도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서 조항의 전략적 의도와 공무원의 사업 배치를 관찰하고 실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하위규획은 상위규획에 복종하고 하급규획은 상급규획을 지원하며 동일한 급별의 규획은 서로 조율하는 원칙에 따라 각급 각 부류 규획 간의 연결과 조류를 강화하여 규획이 합력을 형성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상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타 규획들은 국가발전규획의 관철 실시를 잘 수행해야 하며 목록 작성, 편성 등록, 연결 조율 등 규획 관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규획에 따라 일련의 국가급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을 동시에 배치, 편성, 실시하며 국토공간규획을 동쪽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편성 과정에서 지표 연결, 임무 세분화, 프로젝트 종목별 분해 등 업무를 잘 수행하여 기타 규획들이 주요 목표, 발전 방향, 총체적 배치, 중대 정책, 중대 공정, 위험 방지 통제 등 면에서 국가 발전 규획과 일치되도록 확보함으로써 국가 발전 규획에 대해 특별 규획으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규획으로 지역별로 심화하고 국토 공간 규획으로 용지별로 보장하는 상하 연결 기제를 형성하며 아울러 연도 계획으로 국가발전규획의 연속적 실시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횡적인 협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타 규획 간의 상호 연결 및 조류를 강화하여 교차적 중복, 모순적 충돌 또는 합성적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규획과 지역규획은 공간 배치에 있어서 국토공간규획이 제시한 공간개발 및 보호 요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규획과 지역규획 간의 임무 설정과 프로젝트 배치에서 조율과 연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대 생산력 배치 및 지역발전 구도의 최적화 수요에 따라 동력원천 지역이 복사 견해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농산물 주산지, 중점 생태기능구역, 에너지 및 자원풍부 지역과 변경지역이 보장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련 특별규획 간에는 지표의 맞물림과 프로젝트의 동일적 계획을 강화하여 종합적 효과성과 전반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규획과 거시 조정 수단의 조를 연동 기제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규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하는 데 있어서 각 부류 정책 수단의 작용 방향을 국가 발전 규획의 배치 요구에 통일시켜 거시 정책 연도계획 및 공공자원이 국가발전규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동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보장으로 됩니다. 국가발전기획과 고시정책이 조를연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기획 목표 요구와 발전 상황에 따라 재정, 통화, 산업, 가격, 취업 등의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정책의 과학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고시경제정책이 통일소송기제를 완비하여 각 부류 정책수단의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고 경제정책과 비경제정책을 모두 고시정책 방향 일치성 평가에 포함시킴으로써 고시정책 방향 일치성 평가의 역할을 발휘하고 각 부류 정책의 협동작용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연도 계획과 국가발전기획의 연결을 한층 더 잘 추진해야 합니다. 시종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서로 연결시키고 국가발전기획의 주요 지표를 연도 지표 체계에 세분화하여 포함시킴과 아울러 연도 간 균형을 잘 맞추며 중대 임무 조치와 중대 공정과 항목 실시의 연도별 요구를 연속적으로 명확히 하여 장기 전략, 발전 기획, 연도 계획의 체계적 추진 및 대쇄적 실행 기제를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전략 목표가 제때 고품질로 달성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 발전 기획에 대한 공공자원의 지원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자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시종 공공정책 방향의 복종함과 아울러 이를 위해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발전기획 실시에 있어서의 재정예산, 정부투자, 토지공급 등의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화정책과 신용대출정책은 국가발전기획에서 확정한 중점 분야와 취약한 고리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시종 기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에 따라 자금과 요소를 조달하고 프로젝트와 자금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기존 자원의 배분과 증가 자원의 공급을 최적화하여 국가 발전 기획에서 확정한 중대 공정 항목이 실제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획 사업의 과학과 규범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기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최대의 효익이므로 기획의 질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시 기제를 견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 사회 발전 기획의 제도 체계를 완비하여 재반 기획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킴에 있어서의 관건은 기획의 질을 높이고 기획을 실제적으로 실시하며 기획의 확실한 법치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 기획은 전략적 방향 선도 역할을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종 국내와 국제 시야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서로 통일시키며 중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서로 연결시키고 전면적인 규획과 부각된 중점을 서로 조율함으로써 규획의 전략성, 고시성, 정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토공간규획은 자원과 환경의 수용능력 및 국토공간개발의 타당성 평가를 기반으로 공간관리 통제 경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선 규제와 공간 지도의 기초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초월약 실시 8년 내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송, 생태보호, 인재양성 등면에서 농부지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대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지난 8년간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 진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병경의 작은 마을 길림성 용정시 삼합진에서 울려 퍼지는 향촌 진흥의 생생한 노래 제3장을 펼쳐봅니다. 기반시설과 산업이 뼈대와 근육, 문화의 전승이 혈맥이라면 2024년부터 잇따라 도착한 서부교획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삼합진의 활기 넘치는 새 세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길림성은 처음으로 1,000명 이상 규모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의 조국고위 병강수호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기층으로, 향촌으로, 조국과 인민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꿈을 안고 기층으로 내려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분한 도시를 벗어나 변경 기층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가져다 준 변화는 젊음의 기운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신한 사고방식과 젊음의 패기가 마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틱톡 계정 령정 북흥촌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인터넷 홍보 플랫폼입니다. 전자상 거래를 통해 북흥촌 나가 삼합진의 송이버섯과 입살 등 특산물을 어떻게 하면 널리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계정의 출발점입니다. 네, 지금 이 계정은 향촌진흥에 힘쓰는 우리는 차세대 새 농민이라는 소개와 함께 100여 편의 영상으로 마을의 팔자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학을 졸업하고 북흥촌에 온 정문경과 손동은 2년간 라이브 계정을 운영하며 이제는 제법 방송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구매 문의가 들어오면 즉시 촌민들과 연결해주는데 큰 계약을 성사시킨 만큼이나 성취감이 큽니다. 네,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각자의 전공을 활용해 재능 기부를 합니다. 네, 정문경은 올해는 촌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영상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흥촌 자원봉사자들 사이에는 경력자와 새내기가 공존합니다.

4년부터 활동 중인 정문경과 선동처럼 경험이 축적된 이들도 있고 또 2025년 8월부터 새로 합류한 신입도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로 오기 전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변경처는 처음이었거든요. 변경에 위치한 마을은 교통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마다 도로가 사통오다라고 교통이 너무 편리해요. 첫눈에 안겨온 마을의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어요. 네, 고향이 산서인 2002년생 새내기 오계영 씨는 이제 북궁촌의 홍보대사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향에 있는 친지들에게 이곳 자랑을 워낙 많이 해서 벌써 몇몇 지인들은 연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임무를 하나씩 해내며 기층 사업의 다양성과 도전을 체험하고 있는 지금의 일상이 매우 충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멀리서 우려를 안고 온 친구들과는 달리 려능성 모순이 고향인 곽간남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양 음악학원에서 벨칸토를 전공한 그는 연변 사람들에게 익숙한 명곡 도라지를 원곡으로 열창하며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네, 모순에도 조선족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낯설지 않습니다. 곽관남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북궁촌에 와서 여기 문화와 촌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복무 기간이 끝나도 연변에 계속 남고 싶습니다. 네, 한편 이런 목소리는 북궁촌만이 아니라 삼합의 다른 마을 자원봉사자들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도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곳의 문화를 알아가며 연변에 자리 잡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8.15 로인절 삼합지는 북궁촌, 삼합촌, 학서촌, 부요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친목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북궁촌에서는 로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주기라는 주제로 인절미와 김치를 나눠 먹기도 하고 조선족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통춤과 조선어를 가르쳐주고 자원봉사자들은 또 어르신들에게 생활용 한우를 알려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네, 자원봉사자 정문경은 조선어를 배우면서 소수민족 마을에 뿌리 내릴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학서촌에서는 커피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어우러지며 현대적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자원봉사자들은 연변 조선족의 전통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온 사실과 로인 공경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삼합진 공천단 위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실제 행동으로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향촌진흥과 민족단결에 조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진실된 소통과 상호 도움을 바탕으로 빠르게 마을에 녹아든 이 젊은이들에게 촌민들은 척척박사, 손자, 손녀, 만사통이라는 친근한 호칭을 붙여줍니다. 커피숍 경영, 새우 양식, 생방송은 물론이고 양로보험 인증, 사회보험 대납, 불편한 촌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등 필요한 곳 어디에서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젊은이들이 간 마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멀리서 바라보던 촌민들은 네, 지금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손을 잡으며 웃습니다. 북궁촌 촌민 리명남 씨는 네, 조용하던 마을에 대학생들이 오면서 생기가 넘쳐납니다 라고 흐뭇했습니다. 네, 룡정시 삼합진 북궁촌 당지부서기 김진수 씨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의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라이브 방송 전자상 거래로 홍보에 앞장서면서 삼합진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향촌 건설에 힘쓰는 모습이 대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삼합진의 변화에는 강력하고 확고한 기대입니다.

네, 이 지역의 실천은 충분히 보여줍니다. 공동체 생명력은 끊임없는 발전과 그 성과의 공유에서 비롯되며 문화의 상호참조와 인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청춘의 헌신과 어울림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층 당조직의 확고한 인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네, 삼합진의 화폭은 변경지역의 안정, 산업발전, 민족단결, 민심 융합을 상징으로 하는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삼합진이라는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며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정서적 뉴대를 통한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향촌진흥과 흥덴포 및 종합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이 어우러진 조화론 교향곡은 산 좋고 물 맑은 고장 삼합진에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0: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써야지.
2: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1: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2: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1: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2: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1: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림춘하님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 이야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계절이면 나를 데리고 도토리 줍기에 나섰습니다. 나는 엄마 따라 뒷산으로 도토리 주우러 갔습니다. 보기 전 떡이 먹기도 좋다고 도토리 알도 크고 고와야 무게 색깔이 진하고 맛있단다며 땅에 떨어진 도토리 알들을 하나하나씩 가려 줍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가끔은 도토리들이 많이 달린 나무를 찾아 엄마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나무통을 쾅 하고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토리 알들이 비 오듯 후두둑 땅에 떨어져 굴러다녔습니다. 다람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자기 영지를 침범하고 겨울 먹이를 빼앗아간다고 불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아예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막 떨어진 도토리 중에서 크고 반들반들하며 흠없는 고운 것만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벌레 먹은 것이나 주글주글 주름진 것은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려내고 남은 것들은 다람쥐나 들쥐들이 겨울을 대비하여 굴 속에 저장했습니다. 나는 알알이 가려 주우면서도 때론 지루함을 느꼈지만 엄마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식구들에게 좋은 재료로 맛있는 것을 해줄 생각에 행복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가을 햇살을 등에 업고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엄마 옆에 앉아 엄마의 그 무언가를 대하는 집중과 사랑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마뚜껑 위에 쪽지 한 장이 달랑 놓여 있었습니다. 뒷산으로 도토리 주우러 간다. 마중 오너라. 뒷산이라고만 써놓고 정확한 주소는 밝히지 않았으니 뒷산으로 오르는 여러 어설길 중 도대체 어느 길로 가라는 말인가. 나는 평소 가던 길로 올라가 한참을 헤맸지만 끝내 엄마를 찾지 못하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미 목원 도토리 사료를 홀로 메고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밀려와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똑똑히 쓰지 않은 엄마가 잘못이다. 미안해. 엄마는 오히려 내 어깨를 다독여 섰습니다. 얼굴에 눈물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나는 금세 헤시시 웃었습니다. 주원 토토리는 그대로 두면 쓴맛이 너무 강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도토리를 통째로 큰 함지에 쏟아부은 다음 물에 몇 번이고 우려냈습니다. 물빛이 갈색으로 변하면 새물로 갈아붓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쓴맛이 빠져나갈 때까지 도토리에서 순수한 전분만을 추려내기 위한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쓴맛을 뺀 도토리는 햇볕에 말린 후 방망이나 방아로 껍질을 깨뜨려 벗겨내고 알맹이만을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나도 엄마와 마주 앉아 맷돌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고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 소리와 함께 코를 스치는 도토리의 고소한 냄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가루를 체에 한 번 치고 또 갈고 다시 쳐서 가장 고운 가루만을 가려냈습니다. 그 정성은 마치 아이에게 먹일 미움을 개하듯 한결같이 따뜻하고 세심했습니다.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도토리 가루를 물에 골고루 불어 가마솥에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익혔습니다. 엄마는 절대 센 불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은 인내심으로 빚어지는 거라며 가마솥 바닥이 타지 않도록 나무 주걱을 사용해 한 방향으로 쉬지 않고 저었습니다. 점점 농도가 진해지며 투명하게 반들반들해지는 그 과정은 마치 마법 같습니다. 하얀 가루가 깊고 용기 나는 검정빛에 가까운 젤리처럼 변해갑니다. 엄마는 그것을 작은 함지에 부어 식혔습니다. 상온에서 서서히 굳어가는 묵을 바라보며 엄마는 기다림 끝에 얻는 맛이 가장 깊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탱글탱글한 도토리 묵입니다. 진한 갈색이 영롱하게 빛나고 탄력이 가득한 그 묵을 엄마는 정성스레 사각사각 썰어 간장 양념에 들기름과 고춧가루 약간 그리고 다진 파를 듬뿍 얹었습니다. 저녁상에 엄마의 정성과 인내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도토리묵 한 접시가 올랐습니다. 가족들의 젓가락이 쉴 새 없이 그 접시를 찾았습니다. 한 입 먹으면 도토리묵 특유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과 고소한 들기름 향, 짭조름한 간장이 입안에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도토리를 주워고 씻고 갈아내고 이고 기다린 엄마의 모든 정성과 시간이 스며난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한 접시를 둘러싸고 노들썩한 수다를 나누며 행복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만든 도토리묵을 이웃에도 한두 모씩 맛보라고 나눠줬습니다. 나는 그 심부름을 하느라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잘 먹겠다고 타승한 인사소리, 빈 그릇을 돌려보내지 않고 무엇이든 담아보내는 이웃들의 마음이 고마웠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웠고 무슨 음식이든 맛있게 만드는 엄마의 음식 솜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월은 흘러 나는 자라서 그때 엄마보다 나이가 더 들어버렸고 엄마는 이제 다시는 그런 묵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장에 가면 예쁘게 포장된 도토리묵도 많습니다. 한 번은 시장을 돌다가 진열대에 놓인 도토리묵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하도 옛날 도토리묵 맛이 그리워 한 봉지 사다가 양념을 곁들여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도토리묵에서 느꼈던 그 깊고 구수한 맛과 그릇 안에 가득 담겨있던 정을 찾을 수 없어 저기 실망했습니다. 역시 엄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도토리묵의 특유의 맛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로수 밑에 떨어진 도토리를 보면 그 도토리가 묵이 되기까지의 긴 과정,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에 녹아있던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엄마의 도토리묵은 단순한 가을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선물을 정성으로 걸러서 내 가족의 사랑과 건강을 지켜주려는 한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놓인 작은 도토리가 수많은 과정을 거쳐 엄마의 손길을 통해 사랑이 되는 마법을 부리던 그 시절 그때의 가을은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시간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이 도토리가 묵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이 순간의 추억은 내 마음속에서 묵처럼 단단하게 굳어 앞으로도 계속 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방식의 영양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엄마의 도토리묵은 내게 무슨 일이든 가식 없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정성, 쉽고 빠르게보다 완벽함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배워준 첫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수업이었습니다. 세월이 수없이 흘러간 지금도 엄마의 손맛이 사무치게 그리워납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쓰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전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입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어찌하, 발, 목, 걸, 괴, 이, 치, 하족, 괴치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어찌 입에 올릴까, 말할 것이 못된다라는 뜻입니다. 진 2세 황제 때 진섭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자 천하가 놀랐습니다. 진 2세는 조정의 대신들을 불러 대책을 의논하게 하였으며 대신들은 유능한 장군이 정리의 군사를 이끌고 토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 2세는 파병이 오히려 국내에 황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황제의 위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여겨 룡안이 어두워졌고 노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숙선통은 황제가 대신들의 주장에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공경스러운 어조로 아뢰었습니다. 폐하, 대신들이 한 말은 전혀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천하는 이미 통일되었고 무기들은 노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하와 같은 영명한 군주가 계시옵고 나라에는 완벽한 법률 조항이 있으며 관리들이 각자 직무에 충실하니 어찌 모반의 무리가 생기겠습니까? 좀도적 같은 자들은 전혀 문제시할 것이 못 되오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진 2세가 숙선통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자 아침 조회가 끝난 후 대신들이 숙선통을 힐난했습니다. 이에 숙선통은 속마음이 아닌 말을 하지 않으면 어찌 범위 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진 2세는 바른 말을 했던 대신들을 처형했고 숙선통은 기회를 타서 진나라 조정을 떠나 류방에게로 갔습니다. 네, 고사 성어 하족 괴치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국가공무원국에 따르면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구에 2026년도 공무원 추가 채용 신청이 5월 8일 8시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을 마쳤습니다. 면접은 5월 하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7개 부문이 참여한 가운데 1,294명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900여 개 부문은 신입 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앙기관과 그 직속기구에 2026년도 공무원 추가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국은 이번 추가 채용은 시험지도 도서를 출판하거나 지정하지 않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시험지도 교육 과정을 개최하거나 위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적인 공무원 시험 교육,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 등에 대해 수험생들이 경각성을 높이고 리성적으로 대처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고 권익 손상을 방지하길 권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의 구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 고도 카시가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린 다음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복근 박물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36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의 구축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청석이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전신, 수리 등 기반 시설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현대화 국가라면 반드시 현대화된 기반 시설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기반 시설 건설에 중시를 돌려온 나라입니다. 선인들이 유산으로 불려준 도강은, 대운하 등 중요한 기반 시설은 아직까지도 사회를 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신중국 창건 이래 당주왕은 기본 시설 건설에 각별한 중시를 돌리고 적극 추진시켜 왔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치는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삼역공사, 청장철도, 남수북인공사, 서귀동수, 서전동성 등을 대표로 하는 전국적인 수리교통, 에너지 기반 시설망을 구축함으로써 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나라는 중대한 과학기술시설, 수리공사, 교통중추, 정보기초시설, 국가전략비축 등 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일련의 성과들을 이룩하고 종합교통망, 발전설비, 전력망, 5G 정보통신망 등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해 기반시설 수준 전반의 도약식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국가발전 및 안전보장의 수요에 아직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적지 않은 단점과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종합교통운송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및 수리 기반 시설의 중대 자연재해 방어 능력이 높지 않고 각종 기반 시설 간 협동성이 모자라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해 해결해야 합니다. 현대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적인 수요입니다. 기반 시설은 경제 순환에서 기초적인 보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만 국내 대순환을 효과적으로 원활히 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수 확대 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등 요소로부터 오는 충격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을 잘 실시하고 기반 시설 건설을 적당히 앞당겨 실시하며 효과적인 투자를 강화해야만이 경제의 전반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요됩니다. 산업을 중급 및 첨단 수준으로 승격시키고 국토공간의 최적화 배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도시화의 질을 높이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고 돌발 공공위생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며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장하는 등면에서 모두 현대화 기반 시설이 기초적인 버팀목 역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요입니다. 기반 시설이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만큼 반드시 극단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세를 다지고 단점을 보강하며 선단 기반 시설을 바짝 따라가고 국가의 경쟁력과 정체적인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국가 중대 전략에 복무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문제의식, 목표 지향성을 견지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협동하고 정밀하게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기반 시설 배치, 구조, 기능과 발전 모델을 최적화하고 전 사회의 역량을 동원해 기반 시설 건설에 참여하도록 하며 경제적인 효과성, 사회적인 효과성, 생태적 효과성, 안전적인 효과성의 상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화 기반 시설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 적당한 선행, 과학적인 규획, 다축구동, 효익중시 등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란 바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을 지향하여 국토공간 개발보호, 생산력 배치와 국가 중대 전략에 대한 기반 시설 발전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한 선행이란 바로 중요한 기반 시설은 선행 배치하여 비교적 낮은 원가로 안전 마진을 충분히 마련하는 동시에 선행 건설의 도를 잘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적인 규획이란 바로 새로운 발전 리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관철해 전 과정에 대한 관리에서 집약화, 능률화, 지능적, 친환경적, 안전성, 신뢰성을 립각점으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상호 연결 및 소통, 공동건설과 공동향유, 조류 연동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축구동이란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 국유자본과 사회자본 등 여러 방면의 역할을 발휘해 차원별, 요형별로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육중시란 바로 공공제품으로서의 기반시설의 성격에 근거해 경제적인 리익을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효과성도 따지면서 타당성에 대한 연구와 종합원가의 효과성에 대한 집계를 잘하고 지속적인 경영을 잘하며 기반시설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0: 지금까지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의 구축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옥단 가수가 부릅니다. 고독비.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고도 카시가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중국의 유명한 고성 시리즈 중 53번째는 카시가르입니다. 중국의 서초, 파미르 고원의 기슭에 20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카시가르가 있습니다. 세월의 풍산고초 속에서 니아성과 루란성이 사라지고 물길이 방향을 바꾸고 호수도 말랐지만 놀랍게도 사막 변두리의 도시 카시가르는 여전히 완전하게 보존되어 오늘날도 독특한 서역의 풍광으로 세상의 명성을 날립니다. 동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과 이웃하고 서쪽으로 파미르 고원을 가까이하며 남쪽으로 카라곤륜 산발에 의지하고 북쪽으로 천산 산맥을 바라보는 카시가르는 비단의 길의 요충지에 위치하며 장터의 왕국, 과일의 고장, 노래와 무용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기원전 2세기에 카시가르는 서역 36개국 중 하나인 소륵국의 도읍이었으며 기원전 60년 한나라가 서역에 서역 도호부를 두면서 카시가르는 서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동한 때인 73년 대장군 두고가 흉노를 정벌하면서 반초가 소륵국을 평정했습니다. 그 후 반초는 30년간 소륵을 관리하면서 오늘날의 카시가르시 동남쪽에 소륵성을 쌓았습니다. 627년 당왕조가 안소 도호부를 설립하면서 소륵은 그 치하의 안소 4개 진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840년부터 1211년 사이 돌골족들이 카시가르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도낭에 이르고 서쪽으로 오늘날의 주황아시아 사르다리아 강에 이르며 북쪽으로 바라슈오와 이웃하고 남쪽으로 곤륜산과 인접한 카라칸 왕조를 세우고 카시가르를 동쪽의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천년이 넘게 흘렀지만 오늘날도 카시가르에는 한나라 때 소륵국 옛성의 흔적을 보존한 고성 유적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동서 길이가 10km에 달하고 남북 너비가 6km인 이 고성은 성곽과 보루, 건물, 작업실, 종교 활동 장소 등 다양한 유적을 보존합니다. 성곽의 높이는 5.6m, 두께는 7m에 달하며 동남쪽과 서북쪽에 성문 하나씩 냈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많은 도기와 구리, 쇠, 유리, 옥기, 보석이 출토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신석기 시대의 고문화 유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1760년 청왕조는 카시가르에 참찬 대신을 두어 천산 남쪽 8개 도시의 군사와 정치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카시가르의 서쪽에 위치한 렌영성 유적이 바로 1762년에 신축한 참찬 대신의 관하입니다. 성의 둘레가 1km에 달하고 높이가 3m이며 성문 4개를 둔 이 성에는 창고와 관하, 병령, 군사훈련장, 점장대, 관제묘, 만수궁 등 많은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청나라 때에 이르러 건륭제가 렌영성이라는 명칭을 하사하고 그 후 성의 남쪽에 많은 상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륙 지역에서 이주한 많은 만족과 한족 상인들이 이곳에서 가게를 경영하며 카시가르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의 변경도시 카시가르는 고대에 벌써 동서양을 연결하는 비단의 길의 북쪽 코스와 남쪽 코스, 가운데 코스가 한 곳에 집중된 동서양 교통의 요충지이자 허브였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경유해 서쪽으로 온 상대와 파미르 고원을 넘어온 사람들이 모두 이곳에서 쉬어가면서 많은 화물이 이곳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각지로 수송되었으며 이로 인해 카시가르는 장터의 왕국이라 불립니다. 카시가르 동북쪽에 위치한 대바자는 동문시장이라고도 부르는 카시가르 최대의 종합시장입니다. 민족 특색이 다분한 이 시장은 주황아시아 제1의 바자, 주황아시아 물자 박람회라 불립니다. 1979년에 신축한 시장 정문은 위글족의 건축 양식을 띠고 있으며 정원의 형식으로 된 시장에는 가축과 식량, 채소, 견과, 백화, 피혁, 신발, 식품 등 온갖 상품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되면 이곳에는 상품을 실은 차량이 오가고 사람들이 붐벼 흥성거리는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온갖 상품을 구경하며 현지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카시가르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시인과 학자, 사상가들이 났습니다. 많은 지리와 물산, 풍물, 민속, 역사 자료를 아우르는 저서들은 중국에서 거대한 영향을 일으킨 동시에 후에 조선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도 전파되어 심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세기에 출생한 카라칸 왕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학자인 요세프 카시가르 하지부의 거작 봉락지혜와 마흐무드 카슈가리가 편찬한 돌고르 대사전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합니다. 특히 풍부한 내용과 아름다운 언어, 철학적인 리치로 정치와 경제, 문학, 역사, 이학 다방면을 아우르는 봉락지혜는 후세의 문학 창작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 카시가르의 남쪽 교회에 봉락지혜의 저자 요세프 카시가르 하지부의 무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카시가르는 중국의 이슬람교 발상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많은 이슬람교 고건물과 불교 고건물, 고대 무덤 등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명소로는 이드카흐 모스크와 아파 호자의 무덤, 요세프 카시가르 하지부의 무덤, 마흐무드 카슈가리의 무덤, 삼선동, 마기불탑, 구룡천 등입니다. 1640년에 조성된 아파 호자의 무덤은 그의 가문 5대에 걸친 72명이 묻힌 가족 묘지입니다. 궁전 형식의 무덤은 정교함의 극치를 자랑합니다. 아파 호자 무덤은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며 상단이 둥근 메인 묘실의 위에는 탑 모양의 루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탑의 상단에는 또 황금으로 도금한 조각달 모양의 신홀이 세워져 눈부신 빛을 뿌리며 장엄함을 연출합니다. 아파 호자 무덤의 동북쪽에는 청나라 건륭제의 후궁인 향비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시가르시 중심에 위치한 이드카흐 모스크는 5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자 신강 이슬람교 활동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전반 사원은 정원에 꽃나무를 심어 환경이 아주 아늑합니다. 목조 구조의 본전은 높이가 17m에 달하는데 지붕에 푸른 기와를 얹어 장관을 연출합니다. 호화로운 장식의 건물 내부에는 많은 그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사원 앞에 광장에 모여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자신의 열정을 과시하고 마음속의 희열을 보여줍니다. 카시가르의 문화는 짙은 민족적 색채를 가집니다. 이곳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기로 유명해 카시가르는 노래와 무용의 고장이라는 미명을 가집니다.

0: 지금까지 고도 카시가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5.1절 연휴 기간 길림성 박물원에서 열린 부귀야일 길림성 박물원 소장 모란 그림 전시회에 성내외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길림성 박물원이 소장한 모란 그림 41점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기법과 여러 형식이 어우러져 연령과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심양에서 온 양재동은 어머니와 함께 장춘으로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 짧은 영상을 보다가 이 전시를 알게 되었다며 평소 꽃과 풀에 관심이 많아 휴가 때 일부러 왔는데 실제로 보니 그림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서화 애호가들도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서화 애호가 리녀사는 임백년, 오창석 등 대가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니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서 작품마다의 대가의 실력이 느껴졌고 모란 그림의 예술적 매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가 기간에 아이를 데리고 전시장을 찾은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전시회에 오니 아이도 기분 전환이 되고 평소에 보기 힘든 유명한 화가들의 모란 그림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마포 5호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길서, 길운, 길지, 길문, 길무를 주제로 한 다섯 가지 특색 전시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출판물 전시 판매와 문화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문화의 확산과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중 길서관과 길운관은 출판물 전시 판매의 주요 전시관입니다. 1호 길서관은 전국 출판 전시관으로 전국 우수 도서 중점 도서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동시에 도서 박람회 중점 문화 활동을 개최하게 됩니다. 11개 전시 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각 진리의 빛 주제 출판 전시 구역, 전국 도시 출판사 연합체 전시 구역, 전국 대학 출판 전시 구역, 전국 민족 문자 출판 전시 구역, 전민 독서 전시 구역, 인민 교육 출판사 전시 구역, 외문국 전시 구역, 국제 서점 전시 구역,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 가장 아름다운 도서 정품 추천 구역, 전기 간행물 전시 구역입니다. 2호 기룬관은 서양 문헌 전시관으로 도서 전시 판매와 지역 문화 전시 공연 기능을 겸비하고 동북 지역 출판 판매 구역, 전국 출판 전시 판매 구역, 성내 특색 전시 판매 구역, 추억의 예책 전용 구역, 문화 창의 및 비도서 전시 판매 구역 등 다섯 가지 전시 구역을 운영합니다. 출판물 전시 판매는 동북 도서 교역 박람회의 핵심 분야로서 이번 박람회는 분야별 정품 도서를 한자리에 모아 다채롭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연변 조선족 자치주 관광의 열기가 지속된 가운데 관할군의 철도 승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총 24만 3천여 명의 승객을 수송하여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그중 장백산역의 승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습니다. 급증하는 승객 흐름에 직면하여 연변 철도 공안처는 안전 호위 플러스 따뜻한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여 사전에 계획하고 정확하게 배치하여 휴가철 보안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장백산 파출소는 다층 안내 플러스 동적 순찰 시스템을 혁신하고 경찰을 전진 배치하였으며 기능 구역을 구분하고 드론을 사용하여 공중과 지상 공동 예방 통제를 실현하였고 연길 서역 파출소는 격자화 순찰을 실시하고 근무지를 추가하며 지역 공안 무장 경찰과 협력하여 경찰력을 강화하였으며 군춘역 파출소는 안전검사 신원 확인 시스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국경 항구에 안전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간 관할군의 림시 열차편 3편을 추가로 운행했습니다. 각 파출소는 편의 서비스 직책을 마련하여 여행객들에게 상담 안내, 수화물 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인 어린이 등 특별한 집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여행객의 물품 분실 등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했습니다. 휴가 기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안전한 기차역 질서를 유지하였고 각종 안전사고와 치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 더 높은 책임감으로 승객의 안전한 귀환을 지켰습니다. 5.1절 연휴 대민 공연의 일환으로 길림성 연길시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센터에서 알심들여 창작한 조선족 민속 풍정 시화 사계절의 노래가 5월 1일부터 2일까지 길림성 연길시 문화관 극장에서 성황리에 공연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연변의 정취를 담은 시청각 향연을 선물하고 연길시의 문화관광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길 문화관광의 명함으로 자리잡은 사계절의 노래는 조선족 문화의 깊은 뿌리에서 성장했으며 여러 차례 다듬고 업그레이드 되어 남해는 운남 영상, 북해는 사계절의 노래라는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2026년판 사계절의 노래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조선으로 하면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혁신했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과 현대적 신미를 융합하여 가무의 고향, 문화적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청각 향연 속에서

0: 중화민족 다원일체의 깊은 저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5.1절 대민 공연은 연길식 생활 방식을 주제로 사계절의 맥락을 긴밀히 에워싸고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족 전통 예술을 골자로 현대 무대의 과학기술을 날개로 장고춤, 상모춤, 부채춤 등 전통적인 무형문화유산 프로그램과 사물놀이, 붉은의 변강비춘회 등 널리 애창되는 곡목들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황홀한 상모놀이의 색동띠, 장단에 맞춰 울려 퍼지는 장고소리, 애절하고 감미로운 민요선율은 현란한 조명과 몰입형 무대 예술과 어우러져 연변대지의 사계절 아름다움과 조선족 대중들의 정서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오늘의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복권 박물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홍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3: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복권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3년 봄, 복근성 정부는 복근 박물관의 설립을 결정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물리, 화학, 생물 분야와 함께 기상 관측소까지 개설하며 새로운 지식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변화와 발전의 중심지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건축되어 복근성에서 가장 큰 문화기반시설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소중한 가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근 박물원의 건축과 전시는 복근성의 문화와 자연을 반영하는 동시에 중화민족의 역사와 예술, 과학에 대한 깊은 리해와 존중을 보여줍니다. 1.5만 평방미터의 전시 공간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15개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지식과 예술, 문화의 향연을 제공합니다. 복근 박물원은 그 자체로 한 권의 역사책과도 같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복근의 생활, 문화, 예술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복근의 공예품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복근 사람들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복근의 다양한 희곡 형태들은 국내 희곡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 희곡은 물론 전통적인 인형극까지 이곳에서는 복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예술의 멋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근 박물원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지식과 문화의 보물고입니다. 이곳은 방문객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라레를 넘어서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경험을 전수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향한 희망과 꿈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복근 박물원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1: 지금까지 복근 박물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심 가수가 부릅니다. 맑은 날을 기다리며.

0: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뜻밖의 사고를 당한 노점 상인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평평, 당신의 노점은 영원히 보존될 겁니다. 또한 임대료도 면제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 차례 뜻밖의 사고는 평범한 냉콩가루 노점상으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한 따스함을 수확하게 해주었습니다. 호북무한 광곡센터 도시시장 입구에서 30세 도평평은 냉콩가루 노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님 접대와 뛰어난 냉콩가루 맛 덕분에 식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차 사고 때문에 도평평의 인생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2월 28일 심야 도평평은 다음날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평평은 오른쪽 종아리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후 도평평은 2년 넘게 냉콩가루 노점을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그녀의 남편도 일을 잠시 쉬었습니다. 도평평이 며칠간 노점을 열지 않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장 담당자 김규평은 수소문 끝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상인 줄 알았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와서 노점을 운영할 줄 알았습니다. 병세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관리 부문의 상황을 문의하는 노점상도 있었습니다. 김규평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 모두들 애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병문안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4월 27일 시장 관리 부문은 노점상들의 의사에 근거하여 시장에서 성금을 모았습니다. 100여 명의 노점상과 주변 상가 경영자들은 성금 16,400원을 모금했습니다. 다음 날 이 기부금은 도평평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웃집 노점상 양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평평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남과 얼굴을 붉힌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녀는 늘 신선한 과일을 주변 노점상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이 밥이 돌아치거나 원료가 떨어질 경우 그녀는 늘 주동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장 노점상 매녀사는 야시장 개업 때부터 도평평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가 잘 치료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와서 돌아오길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도평평의 뒷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관리 부문에서는 또 도평평을 위해 시장 입구에 위치한 황금 노점을 영원히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언제 돌아오든 수시로 다시 개업할 수 있습니다.

0: 또한 노점 임대료도 면제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재활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두평평은 자신은 원래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관리부문의 언약과 노점상들의 관심에 힘입어 그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꼭 재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경 앞에서 꿋꿋이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루빨리 퇴원하여 시장에 돌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냉콩가루 노점을 운영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뜻밖의 사고를 당한 노점 상인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전해준 감동적인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0: 중국 역사 이야기, 오늘은 조충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조충지는 중국 남북조 시대에 저명한 수학가이며 역학가이다. 조충지의 자는 문헌이고 범양도현 사람이다. 조충지의 조부 조창은 송왕조에서 궁전 건축물을 관리하는 관원이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조충지는 어릴 적에 많은 책을 읽었다. 조충지는 수학을 연구한 후에도 천문역법을 연구하기 즐겼는데 늘 태양과 별들의 운행을 세심히 관찰하고 상시하게 기록했다. 송효 무제가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전문 학술 문제를 연구하는 부서인 화림학성에서 일을 보게 했다. 중국은 역대로부터 천문을 연구하는 관원을 두고 천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역법을 제정했다. 성조 때 이르러 역법 연구면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역법은 하층천이 만든 원가력이었다. 조충지는 원가력이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진행한 장기적인 관측에 근거해서 새 역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명력이다. 새로운 역법을 만들자면 우선 희귀년, 그러니까 첫해 동진날에서 다음해 동진날까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측정 방법은 첫해 동진날에서 다음해 동진날까지 시간 간격에 대한 측정이다. 조충지가 새로운 역법을 내놓기 전에는 사람들은 동진날 전후 며칠 사이 나무대를 세워두려는 그림자가 가장 긴 날을 동진날로 삶았다. 조충지는 전통적인 동진날 측정 방법에 근거해서 새로운 측정 방법을 내놓았다. 조충지의 측정 방법은 동진날 전후 며칠 사이에 나무대를 세워 두려운 그림자의 길고 짜름을 대칭 원리로 추산해서 준확히 동진날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충지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측정된 동진날은 원가력보다 하루 차이가 났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대명력에 수록했다. 이 역법에 기재된 매 회기년 날짜 수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결과 50초밖에 차이가 없었으며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날짜 수는 현대 과학으로 측정한 결과 오차가 1초도 채 안 됐다. 기원 462년 조충지는 송효무제에게 새 역법을 반포할 때 관한 주문을 올렸다. 송효무제는 역법을 주관하고 있는 관리들에게 명을 내려 조충지가 내놓은 새 역법을 토론하게 했다.

그때 황제의 총애를 받던 대부풍이라는 대신이 있었는데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와 조충지가 제멋대로 고대 육법을 뜯어고 치우는 것은 교리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조충지는 자기가 연관 수체의 권계에서 논박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욕법은 조충지가 세상을 뜬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보급되기 시작했다. 조충지는 천문 욕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면에서도 조예가 깊었다. 조충지의 가장 걸출한 견은 원조율을 정확하게 계산해낸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고심하게 연구한 끝에 조충지는 원조율을 3.1415926과 3.1415927 사이로 계산해냄으로써 세계에서 제일 먼저 원조율의 수치를 7자리수 이상으로 추산한 과학자로 됐다. 일본의 한 수학가는 조충지가 발명한 원조율을 조율로 명명해 중국에 걸출한 수학대가를 기념하고자 제의를 내놓기까지 했다. 조충지는 과학 발명 면에서 다면수였다. 464년 35살인 루현의 현룡으로 위임받았다. 현룡으로 있는 기간 조충지는 요가를 타서 계속 수학과 천문 요법에 대해서 연구한 후에 지남차, 몽우 류마와 같은 기계 제작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했다. 지남차는 말 그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차이다. 그가 만들어낸 지남차는 아무렇게나 방향을 돌려도 차 위에 세운 나무로 만든 인형은 언제나 남쪽을 가리켰다. 조충지는 또 천리선을 제조했는데 그 배는 하루에 100여리를 달릴 수 있었다. 그 외에 그는 수력을 이용해서 망도를 돌려 곡식을 지을 수 있는 수대마를 발명했다. 조충지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수학에 관한 저서로는 철술이라는 저서가 있다. 그 외에 조충지는 음악과 유교 경전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저서를 내놓았다. 관련 저서로는 성론어, 속효경, 여기, 노자이, 장자이 등이 있다. 아쉽게도 이런 조서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조충지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조공과 손자 조호도 조충지를 뒤를 이어 수학과 역법을 연구했다.

0: 지금까지 조충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태긴 들 덕는 가라 흐긴 오이소알 관시인 태긴 가르질쓴 은늑 장준이 누탄간 세흔 시금질러 두저 덕은 클래 부여인 눈들 떨란 토해 울군 야구린 응 멀린 알아스 옛들 체레티 머구딩슬 옛들 달게 돼 공주수 우관 답은 신진 우저등 끌래 은음은 발발 으걸기린 바인 사트라운의 후비시 능일로 으걸 아르틴 후흑틴 배들 억두 우구에 엄스 주우슨 화이가 은은네해 배들이기 내문 햇빛 늑들해해 바라글기 공주신 세흔 시금질러도 좋았어 우초눗 꽈르벌정 함으라 안우 두르벌정 마한 시르끈 혼두릉 허문 망내근 쐈던 꽈르벌정 허문 운하늑 지술 제라해 혼내 배들티 관시인이 류닝세 시금질러도 좋았던 클래

엄랑하지라 장난매자. 장난매지기 어질른 소화슨 샤후강. 가린더러 여지르긴 두두. 스마먹든 스마샹. 스마샹님 볼볼 까치근 허버군데. 허버군에 느리기 스마와스가기 다골라 스마종. 늙은 살라 시리기기 대실지 어부림부이 앞샤부기 이것 와다 누뜨르 잠라 예북사카라 배가 볼볼 린시 후누드는 문발야 린시 후긴 갓지르 볼볼 은후문에 낙진 배드가 낙지나라 어렷가리 야금만 스마중인 부여 예우지배틀라 나려려 볼지 지글인 갓지르 이렛 후네 흘전 얼레 열차니 성서 등클에 은 하이루드린 닷드르 무르쩐 예북다 볼볼 신의 옆들 발허 훈늘부 흘치나 관탄내 인도 관시 인그도 훈 소아슨 으뜸 늪들해 협불 후웰러 훈나들그네 으뜸 운하 하수꾀 귀치 소락슨 흐문그만 막든 흘후기 성사 발발 라블은 아소가 등끌에 물촌 여불진 벗대기 성사 스마중 받지 호호 임능은 여 물촌들 탁치지 비발울 지리긴 으르드마 지리기 아르부 올린 작가라 아 비치긴 으르드미 올라 어디 드디 살지 은 물촌들 관시 영 허리근 성아치 물촌 예벌게나 비아다 은 허리근 발리 그지 바토 올라차 지읍스근 으르드마는 우주라 대비 그지 바트나 그지 응어들어 떠락 왔대가 흘지 잡듯 나는 흘지에나 지니 보이스 떠때 올라 여세 엿라 그지 흘지 때 허름 그늘은 어버린 부이 에이 미네 부이는 물촌 어릴 주지 그 린슈 후기 가지라 살아 돌볼 관탄에 우리 크듯

은 가지란 후를 일쓴 스마중인이 의음 발로 시르기 노래더라 도지 어찌자 할지라 배틀라다 울시하는기 옹르그나란 왓나금은 베니오 우르루그기나 바짝 들어서 멀쩡히 우거네

담담은 너 도르빌 정적서지 습벽이 다른 관시영문화 착들은 왁든 멋져나 따라하는 예박사가라 배가 약세한 신이륵슨 스마중인 을연들어 발라와 스마중 웃나리 힘바락자로 오브리 널져 발악슨 달다 소슨 어르너스 운들 좀 봤슨 보이 화이글린 슈 어우님 빠이 아흐르 화이 빠이 뜨근

야 관시 영이무여 누두루인 해분두루 오심 벗슴 벗들어가 니근 틀은 벗들어가 붙어보여가지 바일라 스마중 그도 호문 벌벌어 와주린 월안 우드네 황문 세딘 후흐드 무나 세노문 대여 와시르지 이 몸은들 와치르스는 어진 두르던 태낙득 여세는 한올스탄 머른 한 후치건 우르고 우너허스엔 와시르긋 바일라 바르분 우드린 여허 헤르미엔 이근들란 텔라빠

마샹 인 흐버군 스마중 성수이지 지 어느들 관시 잉들 딜든 야밧 우셔 아스틀 바닷 우디네 어럿 이른 그득친 신이 배달 우식 우흑 작든 에르트지 부야무닷 그들건 야머리 야밧들로 야머리 야밧들라 엽치그불 참에 센 오치르띠 어느 우든들 에르분 오치르 헐직들들로 센 오치르고 지 요은 디르슴 우와 이 관위원 왜 관심이 월초로 이와 관심 다갈다 가르쳐서 온 아스니의 알하이르디기 탄간 우지버스 호호 은 세나 예스코시 그들에게 어려운 샤다방아 하러 합실 스르테 왔다간 음수지 해조가른 업드 알락든 문너 후이 저기 들든 음느드 다 그만 작수 장전 지배지 배든 뭐디 레오닝 진입의 운허르 운디가를 한드노 우디가를 한드노 세누기 흘레치 도호루후누가 스마중 대주글 하랄차들벤 관시잉 관탄 가라들치골 약뜨금 어더 약불 더르구그지 번드르 도가르 장드르 흰 위스